0: cherry blossom?
1: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2: Oh, really?
1: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3: Really?
1: Yeah. Are the heavy girl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2: Mm. Oh, really? Oh.
4: I use Korean brand.
1: Oh, really? Oh. Korean brand. What brand?
0: Ah, green, you green tomato.
1: Green tomato.
0: I know that.
1: Oh, really?
4: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1: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4: Yeah, I like. It's not too dry.
1: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4: Am I? You use Rowlet.
1: Rowlet?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0: Oh, I know that.
1: Why you use this?
4: My mom introduced me. Oh,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1: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Yeah, okay, yeah. Thank you.
0: Thank you so much.
3: Thank you.
0: Have a nice trip.
1: Have a nice day.
2: 좋은데?
1: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0: 누님!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5: 좋아요.
1: 오! 감사합니다.
0: 당연하죠.
5: 아,
6: 예.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2: 너무 좋습니다.
5: 어머. 기다려.
6: 코지.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 기다려.
2: 코지 앉아. 오!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6: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1: 아, 어머님도.
6: 아, 감사합니다.
1: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6: 아,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1: 아, 각질.
0: 예민해져가지고.
6: 예민해지죠.
0: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6: 아,
0: 주제예요.
1: 네.
0: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6: 아, 저는 워터로 먼저 지우고.
0: 네. 클렌징 워터?
6: 네. 아.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1: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6: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1: 오.
0: Basic. This is cable tea.
1: Yeah, it's a basic.
0: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한국 제품인가요?
6: 아, 마녀공장인가?
0: 마녀공장!
6: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0: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6: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0: 그렇죠.
6: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0: 아, 세정력이 좋다.
6: 어, 네네네.
1: 세정력이 좋다.
6: 다른 것보다.
0: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6: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0: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6: 네. 말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1: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6: 아이, 감사합니다.
1: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6: 어떡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0: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1: 아, 꽃보다 남자?
0: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1: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0: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1: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0: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1: 아, 그렇죠. 어, 그럴 수
0: 잠시만요.
1: 있죠. 어, 하신 것 같은데요.
0: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1: 그럴까요?
0: 안녕하세요. 혹시
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7: 아,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1: 아, 말 English is okay. 네, 네. 아, 오케이.
0: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1: 맞아요.
0: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7: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1: No.
0: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0: Lagom.
1: Lagom.
0: Lagom. Use two.
7: Oh.
1: Use two.
0: Yes. Lagom friends.
7: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1: Oh. Oh. There. Are you using? Korean brand?
7: 네.
1: 오!
7: 야.
1: 오케이.
0: 오! 올!
1: 올 Korean brand.
0: 두근두근.
1: Did you see?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오케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혹시 인터뷰 잠깐 가나 할까요?
0: 아 진짜요?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3: 네.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0: 네.
8: 아 네. 네.
3: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8: 봄이라서.
0: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질문이에요?
1: 아유 그래도.
0: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1: 아 예. 네. 아.
3: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0: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1: 오일 하고.
0: 오일?
1: 오일. 오일.
0: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1: 선크림 바르고.
0: 아.
1: 선크림 바르고.
0: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8: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0: 제품이 어떤 건지.
8: 마녀공장이요.
3: 마녀공장 인기 많다.
0: 밀크가 마녀공장.
8: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0: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8: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0: 소이빈?
8: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1: 오일 저도 마녀공장.
0: 마녀공장.
3: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으로?
1: 네. 역시
0: 두 분 마녀세요?
1: 아 네 아, 어.
3: 잘, 오, 아, 좋은데? 어. 잘 받으시는데요?
0: 오! 인터뷰 맹수들
3: 역시
0: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맞습니다.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3: 맞아요. 근데 클렌징 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받아가지고
0: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Review.
0: 가볼까요?
3: Let's go.
0: Let's go. Wow. 아도나산.
3: Yeah. 와.
0: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 뷰티템을 추천 받았는데요.
3: 예.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3: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0: 예.
3: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3: 진짜다.
0: 예.
3: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쵸.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어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3: 아, 워터.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3: 어.
0: 그래도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3: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3: 네.
0: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3: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3: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0: 예.
3: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예,
3: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밀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3: 네.
0: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뭉따따 뚱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3: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 왔다닥 해야 되는 손에
3: 네.
0: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요정도죠? 요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몰아주세요.
9: 예.
3: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세.
3: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3: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3: 네.
0: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3: 그쵸.
0: 건성과.
3: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3: 네.
0: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3: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걸 안 지워주는데요.
3: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히 리뷰 타임이야.
0: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네. 클렌징일까? 와, 근데 보이시나요?
3: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3: 오,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색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3: 오, 그러네.
0: 그쵸?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3: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3: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일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3: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3: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0: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3: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3: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렇죠.
3: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0: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3: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3: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0: 야.
3: 우와.
0: 야.
3: 우와. 오!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골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3: 야!
0: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3: 와.
0: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3: 와.
0: 자, 그럼 이어서
3: 네.
0: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3: 그러니까 진짜 일단,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3: 어, 예.
0: 됐어.
3: 오케이. 네. 한번 해봐요.
0: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3: 아 그래요?
0: 그래서
3: 오
0: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3: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창윤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3: 와
0: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3: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3: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0: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3: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렇죠.
3: 왜요?
0: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3: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 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3: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0: 좋아요.
3: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3: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삭삭.
3: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3: 아,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3: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3: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3: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득쫀득 촉촉하고
3: 촉촉하다. 아 촉촉하다. 쫀득쫀득
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3: 이해했죠.
0: 이해했어.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아침에 이제 물샘 말고
3: 저걸로 네. 좋았어. 이거
0: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0: 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1: 그쵸.
0: 짜란. 아유.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 모공 관리, 그린 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오.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1: 그쵸.
0: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1: 와.
0: 카디비가.
1: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0: 와.
1: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 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오. 완전 그냥 끝! 오버!
1: 오.
0: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1: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0: 그치. 일석이조인 거죠.
1: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0: 뭐?
1: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0: 아니요 전혀.
1: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0: 좀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네, 솔직한 풀린감도 있습니다.
1: 오.
0: 약간 시원해요.
1: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은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1: 그쵸?
0: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장님.
1: 오.
0: 감사합니다.
1: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0: 이게 거품입니다.
1: 어, 나네! 납니다!
0: 거품이죠.
1: 오!
0: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1: 오.
0: 아, 확실하네.
1: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0: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냐? 쫀쫀하게
1: 그쵸.
0: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맞았어요? 제가 BTMC인가 봐.
0: 네, 그쵸.
1: 이제 한번...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0: 네.
1: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1: 어, 왜 빵소리라고.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1: 솔직하게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1: 아, 없어요?
0: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1: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1: 네.
0: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요.
1: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1: 어,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1: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1: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0: 그니까.
1: 이게 이 클레어가.
0: 네.
1: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0: 네.
1: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얼도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1: 자,
0: 네.
1: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0: 네.
1: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0: 네.
1: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0: 제가 솔직하게?
1: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1: 오.
0: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1: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1: 예.
0: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1: 저는
0: 예. 네.
1: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0: 어? 왜요?
1: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1: 그쵸.
0: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1: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1: 드르륵.
0: 드르륵.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1: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0: 활용을 좀 해줘야 돼.
1: 아니 사과만 이렇게
0: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1: 아, 내 스타일이야.
0: 저게 무슨 영감이야.
1: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된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때 스티커 문제예요.
0: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영상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밀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0: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It's interesting how familiar sceneries can bring relaxation and unexpected joy amid a hard day out of the blue. On a crisp day in June, I embark on a road with a light heart to search for such valuable moments. The strength to get back up when life brings you down, and consolation from my past self to myself in the present and future, perhaps stems from memories. A peaceful walk to retrieving memories. Today it starts in Mapo-gu, Seoul.
2: 가끔씩 그 종이 지도를 보고 여행을 떠나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길을 잘 안내해 주지만 옛날만 해도 종이 지도 한 장에 의지하며 길을 찾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풍경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멋진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길 닿는 대로, 추억이 이끈 대로 향하는 낭만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1: A relaxing park and forest pass by the bank of Han River, a concentrated area of high rises and houses full of old yet comforting vibes. A town where everything mentioned coexists, Mapo-gu knows how to show its color in various ways. While most have vanished by now, the way the town used to be still crosses our minds. Let's walk back in time and remember how things were in the past.
2: 이곳은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망리단길입니다.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 구호 건물들, 예, 주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날 소아과 병원인데, 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 건물들을 다 허물고 없애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관은 옛날 건물이지만 잘 보존하고 안에는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MZ 세대들이 말하는 힙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Where antique and excitement coexist, let's find out what makes Mangwon-dong so special. There's one thing so grateful for always staying by our side. It's the traditional market where love is shared all around. Opened for some 40 years in the town, Mangwon Market seemed as vibrant as ever. While looking around the town relaxedly, a sight of a familiar and cozy residential area unfolded before my eyes. My feet stopped walking in front of a barber shop that anyone could tell had been there forever.
2: 이야, 이거 삼색 이 원통형 간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딱 옛날 이발소 간판인데, 야, 이게 아직도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주택가에 이렇게 옛날 이발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참 더 정감이 갑니다. 이 건물 자체도 그 세월의 힘이 느껴지고 흔적도 느껴집니다. 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아. I'm excited to see whom I'll be meeting here.
2: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계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3: 아, 일단 들어오세요.
2: 예, 들어가면 될까요? 예, 예. 아, 예.
3: 반갑습니다.
2: 예, 아.
1: What layers of memories will I encounter here? A barbershop full of traces of time, hard work, and a relaxing vibe for a cup of tea. I'm here to hear the warming stories that forged this place.
2: 아, 제가
4: 티 많이 있는데 제가 네. 생각하는 그분 맞으시죠?
5: 그분일걸요?
4: 그렇죠. 아, 우리 이제 그런데 말이죠. 네. 어, 여기는 이발소인데 이발소 아저씨는 안 계시고.
5: 맞아요.
4: 아니 뭐 네. 다시 뭐 미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발을 좀 직접 해주시나요?
5: 제가 이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발이냐면 네네. 말과 마음을 다듬는 이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네네. 68년 동안 이발을 했던 할아버지가 직접 50년 동안 운영하시던 이발소예요.
1: 네. For a long time, this place has seen how long of a road that the barber had to walk on his own. It was more than just a barber shop. It gave comfort to the neighbors.
5: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만 49년, 50년을 정말 의자 3개에 놓고 이발을 하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원주민으로 오셔서 망원동에서 오셔가지고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손주 등록금까지 이 이발 의자 3개로 다 했다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던 그런 곳이었어요.
4: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테이블에 네. 이발소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5: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할아버지가 보일러도 안 떼시고 그냥 연탄을 그냥 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타일이 할아버지 그 당시 그 타일 그대로예요.
4: 야, 이것도 옛날 이발소 타일이에요?
5: 네, 그대로. 그래서 이쪽 와. 보시면 여기가 할아버지 연탄이 있던 곳이어서 안 지워져요. 제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 네네. 오며 가며 산책하다가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할아버지랑 친구가 됐고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4: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이발석 느낌 그대로 살리시고 네. 여기 안에 보니까 저 이발할 때 앉는 저기 의자.
5: 맞아요.
4: 네, 의자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거
5: 소품들.
4: 네, 소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5: 맞아요. 할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네. 그냥 할아버지 썼던 의자 그대로 할아버지 영업신고증, 그 당시 요금표, 살균 상자 네. 저기 보면 로션 있어요. 로션.
4: 로션.
5: 나우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건 이제 할아버지의 그 시간을 오마주하면서 네. 이렇게 모셔놨죠. 네.
6: 뭐라고요 할아버지?
7: 생명이라고
6: 연장이 생명이라고
7: 네. 이발소
6: 맞아 연장이 생명이지.
1: The place is built by the barber's hard work and the director's love for the town and the aura that makes it unique.
4: 아니 근데 이 신발은 정말 오래된 수작업으로 해서 만든 신발 그렇죠. 같아. 나무로 돼갖고.
5: 네, 맞아요.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할아버지 키가 엄청 조그마셨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의자에 앉으면 머리 위를 못 자르시는 거예요.
4: 저처럼 이제 키 큰 사람들 오면.
5: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접 할아버지가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대서 와.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위에 새처럼 살짝 올라가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4: 손재주가 좋으신 게 딱 느껴지는
5: 그쵸.
4: 게 보통 그냥 여기서 만들고 네. 많은데 이렇게
5: 고무까지 다
4: 고무까지 되시고. 이렇게 다 되고
5: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대단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프로셨거든요. 그래서 머리 한 올도 안 놓치고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셨죠.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네.
1: As the barber put all his heart into taking care of the locals' hair in the past, this place now greets and gives solace to those feeling down and exhausted by listening to their stories.
5: 아카이브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4: 네.
5: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거의 과거의 그런 시간, 이런 역사 이런 것들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벌써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꾸려왔던 60여 년의 시간을 저는 제가 잘 이어드린다고 생각해요.
4: 네.
5: 후손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1: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preserving it to this day. May the scent of memory remain for long in this space. A signboard can indicate many things about a place, and how long a place has been there is one of them. And this is where my feet stayed idle again.
8: (웃음) 그래, 옛날 다리면 저렇게 막 연기도 나고
1: And as my heart told me, I mustered up my courage to walk in.
2: 사장님, 안녕하세요.
8: 네.
2: 예, 실례 좀 하겠습니다.
8: 네.
2: 한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장사하신 지?
8: 망원동에서는 한 40년.
2: 40년이나요?
8: 83년 네. 왔으니까.
2: 이야.
8: 거의 이 자리에선 거의 37, 8년?
2: 네, 이야.
8: 옆에서 해다가 이제 일로 먹고.
2: 네. 여기 뭐, 여기 이 동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8: 그렇지, 거의 다.
2: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세탁소를 운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8: 그 제 직업이 네네네. 72년도부터 여태까지 한 거니까 한 50몇 년 했다 보니까 꾸준히 그냥 한 직업만 했어요.
2: 네. 사장님 옛날만 해도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자전거 타신 우리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들고서 세탁! 세탁이 왔어요! 세탁 맡기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 봤거든요.
8: 네.
2: 사장님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8: 그전엔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했고 아파트에서 그게 제일 먼저 그렇게 됐고
2: 네.
8: 동네에서는 이제 보통 주문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문 갖다 해주고 그런 거죠. 네.
1: A place where the owner experienced all the joy and sorrow in his life. Every part of this place is history that's untradeable.
2: 실 와 종류별로 다 있네. 그리고 옛날 세탁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동네 지도가 다 이렇게 항상 붙어져 있었어. 그래서 어디 동네 누구누구 어? 딱 이렇게 세탁물을 찾으러 갈 때 편하게. 야. 요 지도 보니까 이제 한눈에 이 동네를 알 수 있겠네.
8: 사각으로 되니까 이제 망하니 또.
2: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야.
8: 세탁소 가게들이 좁으니까
2: 네네.
8: 옛날엔 지금이야 우리는 좀 넓지만 좁은 집들이 많더라고 반 정도.
2: 네.
8: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길면은 장사가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반쪽짜리야. 오바르크만 치는.
2: 네.
8: 지금 안 나올 거야 아마.
2: 그러니까 책상에 또 이렇게 센치도 다 돼 있네.
8: 그래.
1: How soothing is the sound?
8: 이렇게 이제 풀린 줄 않고
2: 네네네.
8: 그냥 뜬걸 막 풀려서 들어가니까
2: 야 짱짱하게
8: 이렇게 떠주는 거지.
2: 네 그렇죠.
8: 깔끔하죠.
2: 네.
8: 요새는 젊은 분들은 다 바가 입어. 시집아지도 바가 입는 편이고
2: 네.
8: 옛날 분들은 그래도 접어서 옷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2: 접어서
8: 또 뛰는.
2: 아 그니까 그 옛날에는 옷값이 비싸니까 네. 이렇게 접었다가 네. 이제
8: 아니 표시 안 나겠고
2: 네 접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키가 크고 점점 네. 크면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 와갖고 이거 터달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내서 있는
1: 거예요. 네. This place instantly brings anyone to their past and makes them go, those were the days.
2: 이 가위가 원단 자르기에 최적화된 가위예요.
1: Even if time changes, an old laundry place like this always has a place in people's hearts. I'll come back another time. 성차. And like that, my jolly stroll in the town of Mapo continues, where old and cozy vibes of the past can still be found in the middle of tall buildings. This is Ayeondong, where old and now are well kept and blended. Here, I join a special guest.
2: 우리 그 마을 여행 활동가
9: 네, 네.
2: 박영인님.
9: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A special village bus tour around Ayeondong with Park Young-hee, a Mapo village traveler. This village bus has been taking villagers across the town for as long as they can remember. Everywhere the villagers went, the bus went too, while reaching all corners of the town.
2: 근데 이제 버스가 좋은 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지키면서 동네 풍경을 보면서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1: Thanks to the bus doing all the heavy work reaching the top of the steep hill, the villagers can stay relaxed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alleyways where there's still love and warmth.
2: 아, 여기 정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 보는데요. 아.
9: 이제 아현이라고 하잖아. 네. 말들이 말 아 현자가 들어간 거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시내 나가면 송현, 뭐 홍현 이런 이 무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10: 좀 버스가 이 돼지슈퍼 앞에 쓴다던가.
9: 네네 맞아요. 마을버스가 여기 돼지슈퍼 앞에.
10: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1: In the corner of the middle of a steep road sits an old corner shop. It's been around here almost forever. A place that grew alongside and still remains with the locals. The corner shop has been around the village for over 50 years, providing daily necessities for the residents.
11: 이렇게 길도 이렇게 딱 껴 있지 않았을 거야. 도로를 이렇게 거의 그냥
1: It's also known for where the movie Parasite was filmed. I had a chance to speak with the owner.
12: 그 당시 뭐 기생충이 뭐 끝났으면 우리 이제 영화 한번 우리도 이제 보고 그걸로 끝나고 잠잠해져 버렸는데 그 미국에서 그 뭐 상을 받으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스페인 그 여기저 기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스페인에서 왔다 그래요.
10: 영화가 잘 되고 관광 명소가 된 거야.
12: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분이 한 세 네 명이가 사진기를 이렇게 이런 걸 딱 들고 들어오면서 스페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조금 있으니까 유럽 분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1: Working day in and day out with diligence had led him to a moment of cinema.
11: 아 정말. 옛날 보던 슈퍼 그대로 있네요. 야, 저 시계부터 해갖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 야, 50년 동안 이 한국에서 이렇게 가게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12: 뭐 아니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그거 뭐 딴 거 하자니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이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집이 돼가지고. 누구 줄 수도 없고 네. 그래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중입니다.
11: 아 그러세요?
12: 네 너무 안 돼서.
11: 아 그래도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이 동네 분들한테 여기 이 슈퍼는 어떻게 보면 좀 애착이 가는 정말 사랑방 같은 네. 그런 슈퍼일 것 같아요. 동네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 근데 그런 그 글쎄 그거의 아쉬움이 너무 서글퍼요. 얻는 말에서 이 지금은 젊으면 나이 먹은 분들한테 잘 안 올라 그래요. 예,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이 담배 가게가 담배가 밑에 가게가 담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거기 손님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있는 채 없는 채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1: Since nothing can evade the power of time, the owner says it's easy to be forgotten gradually.
11: 옛날 이런 거 와 이거 제가 많이 사다 먹었거든요 이런 거 학교 앞에 슈퍼 같은데 추억의 쫀득이.
1: Once a young place where his hectic youth was spent and where fragments of the couple's lives had been shaped, it's only my hope that they continue to share their love and heart with those around them as long as forever.
9: Like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은 곳에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런데 강복하고 강복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하고 이농민들이 네. 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예. 이곳에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집들이 바뀌게 된 거죠. 네. 빨간 벽돌,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들도 많이 좀 바뀌게 됐어요.
1: Walking up the steps street in Ayeondong took me to a sight that made me feel like time stood still for a moment. The vibe that the place gives off is created by the hardworking locals.

0: 때마다 계단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지만 계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계단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까? 이래서 이런 그림들을
1: 여기 잠깐 앉았어.
0: 네네. 이런 그림들을 마을 주민들이 기획을 해서 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남아있는 건 요 그림 뿐이고, 네. 다른 지역의 계단들은 좀 사라졌어요. 아까 걸어 오셔서 보셨겠지만.
2: running into relaxation and solace while walking an uphill road. That may be the charm this town possesses. While many things have been gone and come, Ayeondong is where yesterday and today blend in harmoniously while retaining its unique charms. I will try my best to keep a memory of this scenery and vibe deep in my heart, as we'll never know how long they can remain as they are now.

0: My next destination made my heart thunder so loud in my chest. I took myself to the youthful and vibrant streets of Hongdae, or Hongik University. This place always seems to rejuvenate the youth and innocent emotions dormant inside me. I am as excited as ever to look around the final place to search for memories today, located in the heart of Hongdae.
1: 야,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의 정말 피 끓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 홍대 예, 거리입니다. 아, 대학가 거리다 보니까 아주 이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예. 저는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좀 젊어지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하루하루 매번 올 때마다 매번 바뀌고 변화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2: 야, 여기 아직도 있네. 야. 그 예전에 말이죠. 저희 미술도구 사러 이제 다니면 선생님께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기 호미엄마 가서 미술도구 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미술도구의 천국. 정말 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은 여기를 마치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드나들던 그런 곳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갖고 참 고맙습니다. 아, 아직도 호미화방은 건재합니다.
0: As an art student myself, many of my memories were made here as well. This old atelier has been around for nearly a century. It remains standing to this day at the entrance of the university since 1975. Not only has it provided every need for art college students, but it also has been an old friend for them.
2: 여기 오면 이 화방 특유의 냄새, 향.
0: I was also momentarily taken back to the good old days.
2: 야, 여기 물감들도 있고, 야,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닐 때 입시할 때 항상 그렸던 아그리파. 야, 줄리아. 아, 이거 대세물에서 연필 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시면서 여기 이제 아크릴 물감들. 여기 오면은 정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눈이 돌아간다.
0: While reliving that moment when I aspired to be so much.
2: 어,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혹시 그 뭐 좀 여쭤보려고요?
3: 아, 예, 예.
2: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네.
2: 아, 제가 또 유엔사 때 사장님을 또 잘 만나갖고 아, 사장님한테 이렇게 쉽게 제품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3: 아, 이거 별 말씀을요. 예. 제가 할 일인데.
2: 아,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유화 물감을 이제 찾고 있는데 아크릴 물감을.
3: 아, 그림을 보면
2: 예, 예, 예.
3: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따로 쓰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2: 캔버스를 좀.
3: 아, 캔버스는 2층으로 올라왔어요.
2: 아, 2층으로 올라왔네요. 예. 아, 예, 이거 2층으로
3: 근데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제가 더 그냥 뭐.
2: 아, 아, 아, 아, 아, 아.
0: Maybe this is what the power space is about. I was clearly reminded of that time. I came here to buy art supplies and tools.
3: 아버님이신데 일대 사장님이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아, 이 마포구의 이 홍대에서 이 호미화방 잘 지켜주시고 시작해 주셔갖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3: 이렇게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일부러 좀 소개 좀 시켜드렸어요.
4: 네, 네 제일 고맙습니다. 네.
0: The father and son have been running this place daily only with love for the students.
5: 그 당시에 이제 14평에서 1로 옮기니까는 여기는 처음에 여기 한 200평, 한 250평 되거든요. 14평짜리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그때 옛날 약방 같은 데 보면 천장에 약봉지들 막 매달려 있어요.
2: 네, 네, 빼곡하게 이렇게
5: 그런 식으로
2: 도서관처럼
5: 네,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을 여기다 막 그냥 이렇게 늘어놔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2: 워낙 넓으니까.
5: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업체들에서도 홈에는 믿을 만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제 날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복날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빚을 내서라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 하면 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한 업체는 열 달을 결제를 미뤄줬어요. 오. 팔고 나서 갚으라고.
1: 실제로 많은 이제 미술 학도분들이나 이제 미대를 꿈꾸시는 학생들이 여기 호미화방을 와갖고 재료 구입해서 입시도 보시고 실제로 미대를 지원해갖고 합격하시고 그런 꿈을 이루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5: 그럼요. 예, 그분들이 네. 이런 얘기 해줄 때가 굉장히 고마워요. 호미에서 물건 사갖고 네. 내가 전시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대상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1: 와,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5: 예. 네.
1: 뭐 대학교 합격도 있을 거고.
5: 그럼요. 예.
0: The way they felt happy about it as if it were their own business also made my heart warm. I could see why they've constantly been loved and adored by their customers for nearly five decades. To the spaces that remain original and bring excitement to our hearts, I want to say once more, thank you for staying where you are.

0: This is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ing figures. Now, our guest today became a scene stealer as Honey in the 16 million admission hit film Extreme Job, 극한 직업. After a glamorous career as a top model, she's now expanding into new territory as an actress. Please welcome 장진희. Hello. Hi,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We crunchers들에게.
1: Hello everyone. I'm 진희 장. I'm glad to be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0: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It does seem like you're a little bit nervous since this is a live show, but it's gonna be fine, okay? It's gonna be fine. I mean, you're always so charismatic on screen, so it's gonna be fine. You know what? Our crunchers are tuning in. Nuruddin, Benny, Bruce Padgett are all saying hello to you, 진희. 네, 모두 안녕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All right, well, you've come from a film set all the way here to the radio studio. So I wonder how it feels. 촬영 현장에 계시다가 이렇게 생방송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신 기분 어떠세요?
1: 저 생방송 처음이에요.
0: 아,
1: 그래서 지금
0: 네,
1: 네 떨리고 긴장돼요.
0: Oh, okay, so it's her first time on a live show, so she is a little nervous and really, yeah, very nervous, but it's gonna be fine. 그냥 녹화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Just feel comfortable, all right? Okay, so on screen, 진희, you have such strong charisma and aura as well and presence, but meeting you in person, you seem really warm, you have a really nice smile, and I'm sure people around you tell you often that you have this unexpected side to you. 스크린에서는 이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웃는 모습도 너무 따뜻하고 정겨우세요. 반전 매력 있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1: 아, 네, 좀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은 제 원래 성격 예요.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0: Yes, so she does get that a lot. She has the unexpected side in her, and this is true her. Like, this is the personality that she has naturally, and she doesn't bite you, so don't be scared. All right. Well, here on Brunch Club, we've prepared a few keywords, all right? So to explore your acting career as well as life, let's take a look at them. 여기 브런치 클럽에서는 저희가 키워드들을 준비를 했어요. 함께 배우님의 연기와 또 인생에 대해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Ta-da! It is reset. Now, you debuted as a model in 2002 and spent nearly 20 years in the industry before beginning your acting career in 2017. So I wonder, what made you give up your veteran career to take on this challenge and start a new career in a new field? 2002년이죠. 모델로 데뷔하신 뒤에 거의 20년간 모델로 활동하시다가 2017년에 배우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한 분야의 20년 베테랑이면 모두가 대우해주는 최고참인데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1: 아니 뭐 타이틀을 내려놨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좀 비슷한 장르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물론 굉장히 다른 일이긴 해요. 모델 일이랑 연기는 굉장히 다르지만
0: 네.
1: 네,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0: 그게 답이네요. 네. 하고 싶으니까
1: 그냥 했어요.
0: 네. All right. So she thinks being a model and an actress are quite similar in that they both require you to stand in front of a camera, right? And there wasn't any sort of big motivation or reason behind it. She just wanted to act. And that's how her new career began. All right. Well, what was it about acting then that became such a powerful new dream and goal for you?
2: 그러면 도대체 연기라는 세계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장진이라는 사람에게 목표와 꿈이 된 건지 궁금해요.
1: 아, 이제 사실은 연극을 모델 일을 하기 전에 조금 했었고
2: 아, 네.
1: 그리고 모델 일을 하면서 점점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0: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1: Oh, okay. So even before she was a model, she actually played as an actor on plays before, stages. And as she was a model, she had opportunities to act as well, this little bit by little bit. And later she thought, you know what, I should start acting in earnest. And that's how it all began. Well, actors have to go through auditions to win roles. That process wasn't easy either, I assume. What was it like for you?
2: 배우들은 또 배역을 맡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잖아요. 이 과정들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0: 네, 쉽지 않아요. 오디션은 항상 쉽지 않은데 어렵죠. 근데 이제 조금 오디션이 긴장이 안 되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2: 아.
0: 이제야 조금.
2: 네.
0: 아, 네. 잘 준비해서 오디션은 네. 항상 전 거의 평생 오디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그쵸. All right. Well, yeah, it's not easy getting roles and going on to into auditions. She was a little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now she's starting to become a little less nervous and anxious. Getting used to it, I guess. Moving forward, like continuously going on these auditions. After all that hard work going through auditions, whatnot, you landed on Extreme Job. That movie, and you really caught the audience's attention as the character Sunhee, the bodyguard of Shin Ha-kyun's character. And you perform the action scenes without a stunt double.
2: 치열한 과정 끝에 영화 극한 직업을 만나셨습니다. 네. 극중 신하균 배우의 보디가드 선희 역할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액션 연기를 대역 없이 실제로 하셨다고요?
0: 아, 대역은 있었고요.
2: 아, 네.
0: 사실 제가 욕심을 많이 냈어요. 제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고난이도 동작들은 아무래도 할 수 없으니까
2: 네,
0: 제가 그런 거는 대역분들이 해주셨어요.
1: 아, okay. 네. Well, she did have a stunt double. However, it was only the complicated moves that were on the stunt double. And she did as much of the actions alone, by herself, because she wanted to. And here we have a cruncher saying, I remember her on Extreme Job.
2: 우리 크런처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극한 직업에서 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1: Yeah, that's her. She just gave you that look. That scary, charismatic look.
2: 아, 어쨌든 액션 씬에서 액션 연기를 꽤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또 하셨을 것 같거든요.
1: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training as well.
0: 한 두 달 정도 매일.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2: 와
0: 했어요.
2: 액션만.
0: 네. 그리고
2: oh my goodness.
0: 따로 더 그 MMA 코치들
2: 네.
0: 찾아다녀서 네. 더 훈련을 더 늘렸죠.
2: 네. 두 달 동안 그냥
0: 달.
2: 무슨 액션 배우처럼 사셨네요.
0: 저
2: 정말
0: 거의 운동선수도 그렇게는 네. 안 날 거예요.
2: 그러게요. 와,
1: so for 2 months she trained from 9 a.m. to 12 a.m. And also getting training from MMA athletes, not even sports athletes, professional ones, train like this, like her. I wonder what sort of actions then did you practice?
2: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연습을 하셨나요? 그 기간 동안?
0: 일단 시작은 파주의 액션 스쿨에 가서 거기서 기본기 훈련을 하고 점심 12시부터 1시까지 먹고 점심을 못 먹어요. 근데 그 시간에
2: 그럴 것 같아요.
0: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네. 뭐가 안 먹히고 3시쯤 이제 집에 와서 준비하고 다시 5시, 6시부터 복싱 훈련 가고 주짓수 훈련하고
2: 와.
0: 그렇게 12시까지
1: Wow, wow. So she would go to this action school in Paju and then train in the morning and have lunch. But she usually couldn't have lunch because the training was so intense. Yeah, she would just end up being like that. She went home, took a rest a little bit, and came back for extra training in the afternoon at 5, did jiu-jitsu, whatnot.

0: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뭐였나요?
1: 가장 힘들었던 네. 훈련이요? 그 진짜
0: 네.
1: 그, 네, 그 어느 하나가 더 특별히 힘들다가 아니고 저는 이제 액션이나 MMA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0: 네.
1: 네, 그냥 다 어려웠어요.
2: Yeah, basically everything was so hard for her because it was her first time, MMA, whatnot, and it was just all tough and very intense. And I guess you had to have like some good healthy food to keep your stamina.
0: 체력 보충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음식 주로 챙겨 드셨어요?
1: 일단 먹힐 때는 다 먹었어요.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드니까
0: 그쵸.
1: 밥을 한 공기를 다 먹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0: 와.
1: 그냥 원 없이 먹었어요.
0: 네.
1: 근데도 네.
0: 활동량이 많으니까
1: 활동량이
0: 아무래도.
1: 너무 많았어요.
0: 네, 네. Wow. So because she was burning so much calories every day through training, she ate just everything that she wanted to eat, basically carbs, proteins, whatnot. She wanted to try and cut on those carbs, but because she needed it so much for that extra energy, she just ate everything that she could. All right. Okay, well, that must have been a very tough process. But acting aside, it must have been physically really, really exhausting as well. But what kept you going through that period, though? 연기도 연기지만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지쳤을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자신을 버티게 한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1: 이거 못 해내면 다른 것도 못 해낸다의 생각이었어요. 항상 힘든 일들이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2: 아, wow, that's a really strong mindset. 네. So what Jinny said is, she thought, if I can't do this, I can't do anything else moving forward. And even if she's struggling and facing a hard time, she doesn't want to give up. And just keep moving forward, and in the end, achieve it. Just withstand that period, is what she said. What a strong mindset.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They say hardship eventually follows, and pays off. And your performance in Extreme Job earned you the New Actor of the Year Award in the Martial Arts Action Awards at the first Chungbuk International Martial Arts and Action Film Festival.
0: 고진감래라고 하죠. 극한 직업에서 연기로 제1회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에서 무예 액션 어워드 올해 신인 배우상 수상까지 하셨는데요.
2: How are the applause you received on a runway and the applause you received as an actress after being on screen different?
0: 패션쇼 무대에서 봤던 박수랑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에게 인정받은 배우로서의 박수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 네, 일단 그 무게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고 정말 그동안 6개월 넘는 시간 운동하고 촬영하고 뭐 편집 과정 거쳐서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제 노력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 크기도 다르다고 해야겠죠. 모델일은 네. 좀 즉각적인 피드백이다 보니까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좀 퀵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연기 쪽은 좀 호흡이 길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2: Okay, so with being an actress, once you're on screen, it takes quite a while to receive feedback, right? It's a whole 6 months or even longer process of shooting, and you have to wait until the audiences watch the film, and you get the feedback later. But on a runway, you instantly get that reaction and feedback once you're on the runway. So it feels quite different, you know, when you're a model on the runway and an actress on screen when you receive feedback. Well, can I ask you what you did perhaps after this awards ceremony?
0: 수상 당일 시상식 끝나고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기쁨을 누구랑 같이 나누셨나요? 기억나실까요?
1: 아, 제가 그때 다른 작품을 또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0: 네.
1: 뭐 없었어요. 뭐 셀레브레이션 없고 네.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촬영 간 걸로 기억해요.
2: 와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약간 네, 막,
1: 우와 트로피다.
2: 오케이. Okay, so she said because she was shooting another film during that time, there wasn't any fancy celebration. She saw the trophy. She was like, wow, a trophy. And then she just fell asleep because she was so tired. All right. So I love that side of her. Anyhow, I feel like she's that stable type of person that is quite trendy these days. 요즘 왜 안정형이라고 하잖아요. 아, 유행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배우님.
1: 네, 안정적이기도 하다가요. 네. 또 바다에 떠다니는 페트병처럼도 살다가요.
2: 아, 그런가요?
1: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 아, 뭔가 감정 기복이 덜한 편이실 것 같은데.
1: 아, 이게 또 진짜 스테이블 할 때는 너무 스테이블해서 문제고 또 감정이 막 또 널뛸 때는 또 그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 All right. I guess she has different sides of her. She may be stable at times, but she may be a little unstable emotionally at times as well. You know what? We'd like to take a listen to your favorite song that might have helped you to withstand all these hard times. 멋진 장면을 위해서 남모르는 곳에서 노력을 해오신 배우님의 마음에 최애 곡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 네. 그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건 초보래요.
2: 그래요?
1: 발라드를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고수에 가까워진다.
2: 그렇구나.
1: 근데 발라드를 네. 들었더니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네. 경쾌한 걸 들어도 막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는 게 화가 나고 그래서 네. 노래를 안 들었어요.
2: 아, 네.
1: 그 감정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2: Okay, so they say you have to listen to like slow ballad songs when you work out instead of like pump up fast songs. But when she heard these ballad songs, she wasn't able to like get the energy up. So she didn't listen to music at first.
0: 네, 그런데요?
1: 네.
0: 이후에는 들으셨을까요?
1: 이후에는 그냥 가벼운 노래들 그냥 가사 잘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네. 밝은 멜로디나 비트 이런 거는 들어요.
2: 아, okay. And she now listens to like just light, I guess lively, upbeat songs. And one of those are 그럼 그중 하나가 어떤 곡일까요?
1: 그중 하나가
2: PB 네.
1: 뭐 요즘 네. 이영지 가수님도 좋아하고요.
2: 아, 네네.
1: 비비님도 좋아하고.
2: 아, 비비의 범파 좋아하신다고
1: 네,
2: 그러셨죠. All right. So let's take a listen to "Bumpa" of BB, one of the favorite songs of actress Jinhee. Do stay tuned and enjoy the song.

0: 감사합니다.
1: We're back! Today on Brunch Club, we're joined by actress 장진희. Now, we'll be opening the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ta-da! Duality. Now, through our next keyword, let's discover some of the different sides of 장진희 beyond the characters that she's played. Now, people may often associate with you with the cold, tough charisma you showed in Extreme Job and Team Bulldog Off-Duty Investigation. 대중들은 배우님을 보면 극한 직업이나 번외 수사에 차갑고 거친 카리스마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But in the drama Private Lives, you showed a completely different side of you, a very warm and dependable problem solver, right? 근데 드라마 사생활에서는 든든하고 또 따뜻한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When you play characters like that, does much of your real personality naturally come through? 이렇게 인간미 넘친 연기를 하실 때 실제 본인의 평소 모습이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편인가요?
2: 사실 사생활의 민정이 캐릭터가 제 성격이랑 진짜 비슷하긴 해요.
1: 역시 네네. 네,
2: 비슷하긴 해요.
1: So Minjeong, the character that she played in Private Lives, is very similar to her actual personality. Okay. What side of her, I guess, is similar to her? 민정이 어떤 모습이 조금 닮았나요?
2: 민정이가 친구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1: 네.
2: 그리고 그냥 허당에 네. 푼수에 갑자기 진지할 땐 또 진지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랑 닮았던 것 같아요.
1: Oh, okay. So Minjeong, the character in Private Lives, she really sincerely cares for her friend. She's really goofy. She has, I guess, a really funny and humorous side as well. And I'm sure if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 that you have to play is similar to your actual character, then it could be a little easier to, I guess, act it out. 이렇게 캐릭터의 성격이랑 실제 성격이 비슷하면 실제로 연기하기가 조금 수월한가요?
2: 아무래도 더 수월하다? 솔직히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민정이가 보여야지 제가 보이면 또 안 되는 거니까.
1: 그렇네요.
2: 그래서 뭐 그래도 너무 무서운 어떤 너무 다른 캐릭터를 할 때 레이어하는 작업에서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정말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좀
1: 네.
2: 있죠.
1: So we could have thought that if the character's personality is quite similar to your own personality, then it would be easier to act it out, right? But she said it's not so much like that because she can't be her when she's playing the character of Minjeong, for example, right? So I guess when she plays a character with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ality from her, she has to go through that layering to understand the character and to be completely someone completely different. Well, when you're, I guess, playing a character that's completely different from you, what sort of work or research would you do to, I guess, interpret the character? 전혀 다른 성격의 캐릭터를 맡으셨을 때 어떤 연구를 하시는 편인가요? 뭐 비슷한 인물을 관찰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등등?
2: 일단 이미지부터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그 사람의 습관이나 뭐 말투는 어떨까, 생활은 어떨까 이런

0: 거를 이제 하나씩 다 찾아가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감독님이 또 계시니까 감독님이랑 또 상의를 하고 네, 서사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1: Okay. So first of all, she would imagine the image and think about what sort of talking style this character would have and think about all the detailed aspects of the character. And because they have the producer, right, the director, she would talk with the director to really build this character in her own way. All right. Well, off-screen, Jinhee, off-screen, on shows like Running Man and Video Star, viewers loved, you know, your unexpectedly goofy side and sense of humor, which I'm seeing right now here on Culture Crunch as well. Where does that, I guess, fearlessness, the willingness to completely, I guess, let yourself go on variety shows and on screens come out from? 그게서와는 또 다르게 예능 런닝맨이나 비디오스타에서는 허당미 넘치고 또 솔직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셨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늘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예능이나 현장에서 몸살이지 않고 100%를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솔직함과 대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0: 그냥 그게 저예요.
1: That's her. Simple. It's just her.
0: 그게 저예요.
1: 뭔가 개그 욕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0: 없진 않은데. 없진 않은데. 네. 근데 사실 뭐 예능에서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지만 보는 시청자분들이 즐겁게 봐주셨다면 네,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아, 오히려 그게 솔직하니까 네, 더 네.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Yeah, so she said, of course, she does have that a little bit of greed to just be a humorous sort of character and figure in variety shows, but she's just being herself, honestly, being very authentic. And if she did seem quite goofy or made mistakes on shows like this, but people thought it was funny, then that's all that matters, you know? And I guess that honesty is what comes through as a true charm of her. All right, well, as an actress, you're constantly waiting to be chosen, you know? And sometimes unexpected gaps between projects are unavoidable. And so when you're waiting like this, what routines help you to stay strong mentally? 배우라는 직업은 늘 선택을 기다려야 하고 또 의도치 않은 공백기를 마주하기도 하잖아요. 대본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불안함이 찾아올 때 배우 장진이는 일상에서 어떤 루틴으로 멘탈 관리를 하시나요?
0: 일단 공백이 두려울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어요.
1: 네.
0: 네. 이제 뭔가 계속 희망적인 상황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때는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네, 사실 배우라는 직업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죽었는데 네. 진짜 그렇게 죽는 씬을 촬영하고 오면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네,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서 최대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1: All right. Well, it's not easy for her to live a life as an actor because it may not be very healthy for her because she has that gaps in between projects as well. And also, sometimes she stays mentally healthy waiting for the next project, but at times she just can't bear that. And she died as a character in some of the projects that she did, and that itself is mentally quite draining as well. And so you really have to just, you know, find your center and stay strong as an actor to withstand these periods, these gaps. Well, when you don't have a schedule, can you, I guess, tell us about your daily routine that you always do?
2: 스케줄 없는 날에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꼭 이것만은 한다.
0: 걷거나 뛰는 거를 꼭 하려고 하고요. 네. 될 수 있으면 아침에 뭐 7시, 8시쯤에는 하려고 하는데

0: 그 공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때
1: 하려고. So she, in her empty stomach, she would walk or run if she doesn't have a schedule.
0: 네, 뭐 놓치게 되면 또 꼭 걸으려고 노력하고 식사 알람을 해놨어요.
1: 오, 네.
0: 그래서 한
1: 11 for her meals. 네, 언제죠? 네,
0: 11시 반쯤 알람이 울리면 네. 식사를 준비해서 12시에 먹고 아. 뭐 저녁도 알람을 미리 해놓고 아. 그렇게 알람에 맞춰서 뭔가 루틴을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1: 그럼 11시 반 그 12시에 첫 끼 브런치식으로 드시는 네, 거예요? 네. Okay, and she sets alarms for her meals. So she sets an alarm at 11:30 to have her first meal of the day, brunch, at 12 p.m. And she also has an alarm for her dinner as well, so that she can keep a routine sort of life. 지금 이 시간이 첫 끼 하셔야 될 시간인데 저희와 함께 여기 브런치 클럽에 하고 계시네요. 루틴 뭐 얼추 맞는 거죠?
0: 아,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1: All right. So it's time for her to have her brunch right now, but she's joining us here on Brunch Club. I guess she is still keeping her routine. All right. Moving on then. If you could choose, which would you want more? I'm really curious. An intensely emotional romance or a full-on comedy that has everyone crying with laughter. 아, 궁금한데요.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지독한 멜로 그리고 배꼽 잡는 정통 코미디 중 어떤 게 더 욕심나세요? 아, 너무 고민된다.
0: 둘 다 욕심 나는데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맞는 캐릭터들이 다 이미지적으로 너무 세 보이는 캐릭터가 많다 보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보자면 웃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뭐, 네, 멜로도 해보고 싶고요 뭐, 코미디도 좋고요
1: So she wants to try both, basically. But because all of her characters, or most of the characters that she played until now, has a really strong image, right? So in order to effectively use that, she would choose the comedy to, I guess, reflect all the sides that she has shown earlier onto that character. But of course, she does want to play a romantic character someday as well. 또 개그 욕심도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코미디도
0: 살짝
1: 네,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All right, yeah, I think she will do really well on one of these full-on comedies.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second question now. Is there a character you absolutely, I guess, want to play at least once then, regardless of the genre? 그럼 장르를 떠나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요?
0: 좋은 엄마 역할 oh, 해보고 싶어요.
1: Wow. Okay, so she wants to play a role as a good mother, is what she said.
2: 예를 들면 어떤 따뜻한 엄마 역할을? 네. 생각나시는 그 엄마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0: 아, 생각나는 엄마 캐릭터는 없고요. 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것이다 같은 그런 좋은 엄마?
2: 그게 혹시 어떤... 아,
0: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엄마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1: 아, 오케이. She wants to play the character of a really, really nice, warm, loving mother who really takes care of her child with so much love,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It is authenticity. Now, I think the earlier question was a good segue because we talked about her wanting to play the character of a mother, right? And through this third keyword, I'd like to explore another side of you as a strong woman who has built your own life. You shared previously publicly that you're a single mother with a beloved daughter After opening up about that part of your life, did anything change in the way you felt or I guess lived?
2: 세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단단한 여성으로서 걸어가는 장진희 배우의 내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방송을 통해서 싱글맘으로서 소중한 딸이 있음을 세상에 고백하셨잖아요. 고백 이후 마음이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0: 똑같아요.
1: It's the same. Nothing's different.
0: 똑같아요. 그냥 저 애 열심히 잘 키우고 네. 있었고 근데 단지 이제 제가 조금 그런 방송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냥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애가 있다 그러면 안 믿으셨거든요.
1: 네. 네. No one believed her that she 네. had a daughter.
0: 근데 이제 방송에서 아예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오, 맞네 이렇게 오, 해주시더라고요. 네.
1: After telling the whole world publicly on air that she had a daughter, then people started to believe that she really does have a daughter while they didn't in the past. Okay. I think you'll play a good character as a mother because of this. But moving on now to the next question. We talked about how you want to play the character of a mother, right? But people can be really, really interested in other people's lives. And after you officially said that you are a mother of a daughter, there could have been unwanted judgments as well. Do you have a personal mantra, perhaps? Something that you keep to yourself and tell, oh,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think, like, of your own?
2: 사람들이 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오지랖이나 시선에 직면했을 때 혹시 속으로 조용히 외치는 나만의 통쾌한 사이다 주문 같은 게 있을까요?
0: 저는 사실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긴 해요. 네. 네, 물론 뭐 TPO는 맞춰야죠. 네. 예의는 지키되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본인의 궁금증을 풀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저의 걱정을 해주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요.
1: So usually she's the type to not be too conscious of what other people think. She wouldn't care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or how they judge her. And when people ask her questions about her, she interprets whether that question is based on their own curiosity or whether they're really concerned about her to ask that question. So if you do face questions that are just out of curiosity and are being rude, then how do you respond to that?
2: 혹시 그러면 흥미 위주로 이렇게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무례함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0: 못 들은 척도 하고요.
1: 좋은데요?
0: 이어폰 계속 수시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왔을 때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2: 너무 현명하고 단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네. 거기서 괜히 제가 잡혀서 모르는 사람한테 에너지 쏟아가면서 그쵸.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나이스한 분들은 저도 나이스하게 다가가죠. 네,
1: 그러게요. 네. So when she does face rude comments out of curiosity like that, she would pretend to have not heard it. She would have like an earphone on, earbuds, whatnot, and pretend, what? Did you say something? That sort of an attitude. And she would just pretend that she couldn't hear or say, oh, I'm sorry, like I can't answer that question. But if she does come across questions that are out of pure concern, then she would answer them really nicely and in a warm manner.
2: 확실히 그 질문이 정말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건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건지 느껴지잖아요, 사실. 네. 그죠?
0: 그거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 그러니까요.
0: 그런 질문할 네. 때.
2: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가 궁금하다고.
0: 네. 그 사적인 질문일 수도 그쵸. 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0: 본인의 궁금함
2: 그러니까요.
0: 때문에.
1: Yeah, there are rude people out there who just ask rude questions that could be private matters as well, just out of their curiosity. And that's how Jin-hee reacts to them, pretends

0: not to have heard it or says sorry to those questions. Well, moving on, there are many people building a life on their own or hesitating to pursue their dreams because of other people's opinions. As someone who has built a strong life through those challenges yourself, what advice would you give them? 홀로 삶을 읽어나가거나 타인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자신의 꿈과 삶을 망설이는 수많은 이들에게 삶을 단단하게 헤쳐온 선배로서 어떤 응원 메시지 건네고 싶으세요?
1: 그 타인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본인의 꿈을 망설이는 거는 저는 혼내고 싶어요.
0: She wants to scold the people who are wondering whether to build their life or dream because of other people's judgments.
1: 남 생각을 왜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건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여지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걸 멈춘다? 네. 시작하지 않는다? 저는 네. 그거는 조금 이해가 힘들어요.
0: 네, 혼나야 된다.
1: 네, 그냥 하세요.
0: All right. Well, if you are hesitating to pursue your dream because of others' judgments and because you're so conscious of what others think, then she says that's a no-no. It's okay to not know the method, how to achieve something that you achieve, want to achieve, but it's because of others' judgments that's getting in the way, then she would scold you and say, just go do it, just go for it, just do it, all right? I feel like Koreans especially, they have the temptation or they have an obsession to really think about normality, you know? And I think people are really conscious of other people's thoughts, you know?
2: 사실 한국이 우리가 집단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성이라는 생각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남의 시선에 의식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1: 그거 한번 내려놓으면 별거 아니에요.
0: 그쵸, 맞아요. Just let it go once and it's gonna be easy moving forward, all right? Okay, well, thank you for that advice. Now, if you put aside all the roles that you had, actress, mother, and everything else, when you're happiest, or when are you happiest? Simply being you.
2: 배우, 엄마 등 세상이 부른 역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젠가요?
1: 요즘은 산책하는 거예요.
0: Okay, going for a walk.
1: 네. 네. 뭐 동행자가 있건 저 혼자 있건 네.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잖아요.
0: 네.
1: 비 오는 날 뛰는 건 너무 좋고요, 여름에.
0: 네.
1: 정말 자유가 느껴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우중런이니까
0: 그러게요.
1: 그런 거 예. 거기서 즐기고요. 막 행복 뭐 이런 거 막 크게 찾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꾸준히 하고 싶은 건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네. 걷는 거?
0: All right, well, walking and running in the rain, something you can only do in summer. She feels really free when she runs in the rain. And you don't have to look far for happiness because happiness really is within the everyday life. That is so true. Well, can you name three things, I guess, that makes you happy?
2: 장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딱 세 가지 꼽는다면요?
1: 세 가지?
2: 네.
1: 요리해서요. 아기가 너무 잘 먹어줄 때.
0: When she cooks and her daughter eats it well.
1: 그리고 이제 밥 잘 먹이고 강아지랑 같이 이제 산책 할 때 그때가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0: And when she, after feeding her daughter, they take their dog out for a walk. That's when she feels happiest.
1: 진짜 편한 사람.
0: 네.
1: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 네.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푹신한 이불 안에 있을 때.
0: 아, very detailed. She said, after meeting people she's really comfortable with, really likes, and comes back home with the AC on to the fullest, and she's in really comfy blankets. That's when she feels happiest. Very, very simple, but very, very valuable happinesses in life, I guess.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ut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ask you your future plans moving forward.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제가 작품, 넷플릭스 작품이 지금 며칠 전에 끝나서요. 이제 제가 살을 좀 많이 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5kg 정도 감량도 해야 되고 머리도 길러야 되고 네, 이제 다시 지금 쉬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으니까 네. 그 감사한 루틴들을 이행하며 잘 만들어 가야죠.
0: Okay, so she recently completed a project which is on Netflix, going to be on Netflix as well, and she had to gain 15 kilos because of that. So now, for her new role, she'll have to go on a diet and feel grateful for all the daily routines that she can enjoy and keep a healthy life until she meets the audience again with a new project. Well, thank you so much for lighting up today's studio with your brightness and warmness today. It was such a great 1 hour with you.
2: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솔직하고 밝은 모습으로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It's I Like It by Stac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해볼까요?
2: 네. 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 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1: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왔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2: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예.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어?
1: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어, 잠시만요.
1: Excuse me.
0: Oh, excuse me.
2: Yes.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2: Oh. Ask young ladies.
0: Young lady, is it okay?
2: Yeah, yeah, my daughter.
0: Ah, is a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3: Singapore.
0: Singapore.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2: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Mm,
3: yeah.
0: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3: Really?
0: Yeah. Oh, but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Classic form? The Korean Classic form?
3: Mm.
0: Oh, really? Oh.
3: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1: Ah, green, you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3: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3: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3: Am I? You use Rowlet.
0: Rowlet? Oh, you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1: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3: My mom introduced me.
4: Oh.
3: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3: Yeah,
0: okay,
3: yeah.
0: Thank you.
2: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1: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1: 누님!
5: 안녕하세요.
1: 어,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5: 아, 좋아요.
0: 오,
5: 감사합니다.
4: 네, 포즈주세요.
1: 어, 당연하죠.
5: 예,
1: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5: 너무 좋습니다.
4: 어머. 기다려.
1: 코지.
4: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 기다려.
1: 코지 앉아. 오!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5: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 더.
5: 와,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5: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1: 아, 각질. 예민해져가지고.
5: 예민해지죠.
1: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0: 네.
1: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5: 편이신가요? 아,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1: 네. 클렌징 워터?
5: 네.
1: 아.
5: 그리고 이제 뿜으로 하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5: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0: 오,
1: basic.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basic.
1: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한국 제품인가요?
5: 아, 마녀공장인가?
1: 마녀공장.
5: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1: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5: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1: 그렇죠.
5: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1: 아, 세정력이 좋다.
0: 세정력이 좋다.
5: 다른 것보다.
1: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5: 그걸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1: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5: 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5: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5: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1: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0: 아 꽃보다 남자?
1: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방법을 또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0: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 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줘요 전체적으로.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0: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1: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0: 아, 그렇죠. 어, 그럴 수
1: 잠시만요.
0: 있죠. 어, 하신 것 같은데요.
1: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0: 그럴까요?
1: 안녕하세요. 혹시.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6: 아,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0: 아, 말 English is okay. 네, 네. 아, 오케이.
1: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0: 맞아요.
1: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6: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0: No.
1: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1: Lagom.
0: Lagom.
1: Lagom. Use two.
6: Oh.
0: Use two.
1: Yes. Lagom friends.
6: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0: Oh, are you using a Korean brand?
6: No.
0: Yeah. Okay.
1: All
0: Korean brand.
1: Dundugo, did you see?
0: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Okay.
7: Hello.
0: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7: 아, 진짜요? 그러면...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0: 네. 이거 뽀뽀경 하러 오신 거예요?
7: 네.
8: 아, 네. 네.
0: 아, 뽀뽀경 원래 자주 와요?
8: 봄이라서.
7: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0: 아, 그래서.
7: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 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0: 아, 예. 네. 사실 큰 문제가 있죠.
7: 네. 그렇죠. 이제 봄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9: 오일 하고
7: 오일?
9: 오일
7: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9: 선크림 바르고
7: 아.
9: 선크림 바르고.
7: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8: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7: 제품이 어떤 건지
8: 마녀 공장이요. 그랬던 거
0: 마녀 공장 인기 많다.
7: 밀크가 마녀 공장.
8: 맞아요, 밀크가 마녀 공장.
7: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8: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7: 소이빈?
8: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사봤는데 괜찮더라고.
9: 오일 저도 마녀 공장.
7: 마녀 공장
0: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으로? 네. 역시
7: 두 분 마녀세요?
9: 아, 네.
0: 좋은데? 잘 받으시는데요?
7: 인터뷰 맹수들
0: 역시
7: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0: 맞습니다.
7: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0: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7: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요. Yeah. 리뷰.
7: 가볼까요?
0: Let's go.
7: Let's go. Wow. 아도나산.
0: Yeah. 와.
7: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 뷰티템을 추천 받았는데요.
0: 예요. Yeah.
7: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7: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0: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7: 예.
0: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7: 예.
0: 진짜다.
7: 예.
0: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7: 그쵸.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케이.
7: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워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0: 아, 워터.
7: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0: 어.
7: 그래도 진한 메이크업. 그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0: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7: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0: 네.
7: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0: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7: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0: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7: 예.
0: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7: 그쵸?
0: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7: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0: 네.
7: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0: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7: 그쵸.
0: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7: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따닥 해야 된다. 손에
0: 네.
7: 아이라이너를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륵 요 정도죠?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10: 예.
0: 예.
7: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세.
0: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7: 잘 안 지워지는데요?
0: 아니야. 형 안 보여?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1: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네. 밀크는 누가 쓴다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0: 그렇죠.
1: 건성과.
0: 맞아요.
1: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오.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네.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얼굴 안 좋아졌는데.
0: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아, 타임이야.
1: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네.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0: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1: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0: 오, 오 그러네?
1: 자극이 많이 없는데 색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오 그러네 촉촉하네.
1: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0: 2차 세안을 해야겠죠?
1: 오! 딩동댕이에요.
0: 뭐 당연한 얘기를.
1: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0: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1: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0: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1: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0: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1: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0: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1: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1: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0: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1: 야.
0: 우와.
1: 야.
0: 우와.
1: 오오야
0: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쫀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야.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0: 야
1: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0: 와
1: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0: 와
1: 자 그럼 이어서
0: 네.
1: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0: 그러니까 진짜 일단.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1: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한 하죠.
0: 어, 네.
1: 됐어.
0: 오케이. 좋네. 한번 해봐요.
1: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해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오
1: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0: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0: 와
1: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0: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1: 그쵸?
0: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거 처음 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0: 아 아침에 쓰기에
1: 그렇죠.
0: 왜요?
1: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어 그래도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 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1: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0: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1: 좋아요.
0: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0: 돼.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1: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삭삭.
0: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1: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0: 아 좋아요.
1: 좋아요 막 하면.
0: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7: 그쵸.
0: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치.
1: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0: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어, 쫀득쫀득. 촉촉하고.
0: 촉촉하다. 쫀득쫀득해.
1: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0: 이해했죠,
1: 어, 이해했어.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세안 말고.
0: 저걸로? 네. 오케이, 좋았어, 이거.
1: 좋았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1: 그쵸.
0: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연마늘은 모공관리, 그린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1: 오. 오.
0: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1: 그쵸.
0: 이게 모공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1: 오.
0: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진짜?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1: 와.
0: 카디비가.
1: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0: 와.
1: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1: 오.
0: 완전 그냥 끝. 오버.
1: 오.
0: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1: 바르고 있으면은?
0: 어.
1: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0: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1: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0: 뭐?
1: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0: 아니요 전혀.
1: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0: 좀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1: 오.
0: 약간 시원해요.
1: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1: 오.
0: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장님.
1: 오.
0: 감사합니다.
1: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0: 이게 거품이죠.
1: 어, 나네! 납니다!
0: 거품이죠.
1: 오!
0: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1: 오.
0: 아, 확실하네.
1: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0: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냐? 쫀쫀하게
1: 그쵸.
0: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맞았어요? 제가 BTM신가 봐.
0: 네, 그렇죠.
1: 이제 한번...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0: 네.
1: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1: 어, 왜 빵소리로.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1: 솔직하게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1: 아, 없어요?
0: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1: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1: 네.
0: 오?
1: 오!
0: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0: 그래요.
1: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1: 어,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1: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1: 어.
0: 확실히 다르네.
1: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0: 그니까.
1: 이게 이 클레어가.
0: 네.
1: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0: 네.
1: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얼도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1: 자,
0: 네.
1: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0: 네.
1: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0: 네.
1: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0: 제가 솔직하게?
1: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1: 오.
0: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1: 아,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1: 예.
0: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1: 어. 저는
0: 예. 네.
1: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0: 어? 왜요?
1: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꾸밀 자리죠.

0: 근데 이게 와. 뭐야?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1: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1: 드르륵. 드르륵.
0: 어,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1: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1: 미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네.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 있어요. 좋습니다.
0: 신기한데?
1: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또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우와!
1: 장난 아닙니다.
0: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1: 와.
0: 근데 너 뭐야?
1: 이제
0: 원신인가?
1: 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어. 와, 이거 또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0: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1: 어, 나 지금 느낌 왔어.
0: 나도 느낌 왔어.
1: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0: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1: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0: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1: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0: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1: 아, 내 스타일이야.
0: 저게 무슨 영감이야.
1: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지사.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0: 그 탓을 한다고?

0: 형 웃었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보면서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밀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It's interesting how familiar sceneries can bring relaxation and unexpected joy amid a hard day out of the blue. On a crisp day in June, I embark on a road with a light heart to search for such valuable moments. The strength to get back up when life brings you down, and consolation from my past self to myself in the present and future, perhaps stems from memories. A peaceful walk to retrieving memories. Today it starts in Mapo-gu, Seoul.
2: 가끔씩 그 종이 지도를 보고 여행을 떠나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길을 잘 안내해 주지만 옛날만 해도 종이 지도 한 장에 의지하며 길을 찾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풍경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멋진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길 닿는 대로, 추억이 이끈 대로 향하는 낭만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1: A relaxing park and forest paths by the bank of Han River, a concentrated area of high rises and houses full of old yet comforting vibes. A town where everything mentioned coexists, Mapo-gu knows how to show its color in various ways. While most have vanished by now, the way the town used to be still crosses our minds. Let's walk back in time and remember how things were in the past.
2: This is the MZ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망리단길입니다.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 구호 건물들, 예, 주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날 소아과 병원인데, 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 건물들을 다 허물고 없애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관은 옛날 건물이지만 잘 보존하고, 안에는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MZ세대들이 말하는 힙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Where antique and excitement coexist, let's find out what makes Mangwon-dong so special. There's one thing so grateful for always staying by our side. It's the traditional market where love is shared all around. Open for some 40 years in the town, Mangwon Market seemed as vibrant as ever. While looking around the town relaxedly, a sight of a familiar and cozy residential area unfolded before my eyes. My feet stopped walking in front of a barber shop that anyone could tell had been there forever.
2: 이야, 이거 삼색 이 원통형 간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딱 옛날 이발소 간판인데, 야, 이게 아직도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주택가에 이렇게 옛날 이발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참 더 정감이 갑니다. 이 건물 자체도 그 세월의 힘이 느껴지고 흔적도 느껴집니다. 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아. I'm excited to see whom I'll be meeting here.
2: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계세요?
3: 네.
2: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3: 아, 일단 들어오세요.
2: 예, 들어가면 될까요? 네. 예, 예. 아, 예. 네, 아.
1: What layers of memories will I encounter here? A barbershop full of traces of time, hard work, and a relaxing vibe for a cup of tea. I'm here to hear the warming stories that forged this place.
2: 아, 제가 티 많이 있는데
4: 제가 네. 생각하는 그분 맞으시죠?
5: 그분이 그분일걸요?
4: 그렇죠. 아, 우리 이제 그런데 말이죠. 네. 아, 여기는 이발소인데 이발소 아저씨는 안 계시고.
5: 맞아요.
4: 아니 뭐 네. 다시 뭐 미용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발을 좀 직접 해주시나요?
5: 제가 이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발이냐면 네네. 말과 마음을 다듬는 이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네네. 68년 동안 이발을 했던 할아버지가 직접 50년 동안 운영하시던 이발소예요.
1: 네. For a long time, this place has seen how long of a road the barber had to walk on his own. It was more than just a barbershop. It gave comfort to the neighbors.
5: 우리 할아버지가 이릉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만 49년, 50년을 정말 의자 3개에 놓고 이발을 하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원주민으로 오셔서 망원동에서 오셔가지고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손주 등록금까지 이 이발 의자 3개로 다 했다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4: 그렇지.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테이블에 네. 이발소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5: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할아버지가 보일러도 안 떼시고 그냥 연탄을 그냥 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타일이 할아버지 그 당시 그 타일 그대로예요. 야,
4: 이것도 옛날 이발소 타일이에요.
5: 네 그대로. 그래서 이쪽 와. 보시면 여기가 할아버지 연탄이 있던 곳이어서 안 지워져요. 제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 네네. 오며 가며 산책하다가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할아버지랑 친구가 됐고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4: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이발소 느낌 그대로 살리시고 네. 여기 안에 보니까 저 이발할 때 앉는 저기 의자.
5: 맞아요.
4: 네, 의자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거
5: 소품들.
4: 네, 소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5: 맞아요. 할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네. 그냥 할아버지 썼던 의자 그대로 할아버지 영업신고증, 그 당시 요금표, 살균 상자. 네. 저기 보면 로션 있어요. 로션.
4: 로션.
5: 나우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건 이제 할아버지의 그 시간을 오마주하면서 네. 이렇게 모셔놨죠. 네.
6: 뭐라고요, 할아버지?
7: 생명이라고
6: 연장의 생명이라고
7: 이발소
6: 맞아 연장의 생명이지.
1: The place is built by the barber's hard work and the director's love for the town and the aura that makes it unique.
4: 아니 근데 이 신발은 정말 오래된 수작업으로 해서 만든 신발 같은 나무로 돼갖고
5: 네 맞아요.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할아버지 키가 엄청 조그마셨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의자에 앉으면 머리 위를 못 자르시는 거예요.
4: 저처럼 이제 키 큰 사람들 오면
5: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접 할아버지가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대서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위에 새처럼 살짝 올라가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4: 손재주가 좋으신 게 딱 느껴지는
5: 그쵸.
4: 게 보통 그냥 여기서 만들고 네. 많은데 이렇게
5: 고무까지 다
4: 고무까지 되시고. 이렇게 다 되고
5: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대단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프로셨거든요. 그래서 머리 한 올도 안 놓치고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셨죠.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1: As the barber put all his heart into taking care of the locals' hair in the past, this place now greets and gives solace to those feeling down and exhausted by listening to their stories.
5: 아카이브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4: 네.
5: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거의 과거의 그런 시간, 이런 역사 이런 것들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벌써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꾸려왔던 60여 년의 시간을 저는 제가 잘 이어드린다고 생각해요.
4: 네.
5: 후손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1: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preserving it to this day. May the scent of memory remain for long in this space. A signboard can indicate many things about a place, and how long a place has been there is one of them. And this is where my feet stayed idle again.
8: (웃음) 그 옛날 다리면 저렇게 막 연기도 나고
1: And as my heart told me, I mustered up my courage to walk in.
2: 사장님, 안녕하세요.
9: 네.
2: 예, 저 신의
9: 좀
2: 하겠습니다. 네. 아,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장사하신 지?
9: 망원동에서는 한 40년.
2: 40년이나요?
9: 83년 네. 왔으니까.
2: 이야.
9: 거의 이 자리에선 거의 30한 7, 8년?
2: 네, 야.
9: 옆에서 해다가 이제 연락 받고.
2: 네. 여기 뭐, 여기 이 동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9: 그렇지, 거의 다.
2: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세탁소를 운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9: 그, 제 직업이
2: 네네네.
9: 72년도부터 여태까지 한 거니까 한 50몇 년 했다 보니까.
2: 꾸준히
9: 그냥 한 직업만 했지.
2: 네. 사장님, 옛날만 해도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자전거 타신 우리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들고서 세탁! 세탁이 왔어요! 세탁 맡기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 봤거든요.
9: 네.
2: 사장님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9: 그전엔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했고, 아파트에서 그게 제일 먼저 그렇게 됐고,
2: 네.
9: 동네에서는 이제 보통 주문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문 갖다 해주고 그런
2: 네.
1: A place where the owner experienced all the joy and sorrow in his life. Every part of this place is history that's untradeable.
2: 실, 와, 종류별로 다 있네. 그리고 옛날 세탁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동네 지도가 다 이렇게 항상 붙어져 있었어. 그래서 어디 동네 누구누구 어? 딱 이렇게 세탁물을 찾으러 갈 때 편하게. 야. 요 지도 보니까 이제 한눈에 이 동네를 알 수 있겠네요.
9: 사각으로 된 거 이제 망원이 있다.
2: 네, 그러니까요. 야.
9: 세탁소가 가게들이 좁으니까
2: 네네.
9: 옛날엔 지금이야 우리는 좀 넓지만 좁은 집들이 많더라고 반 정도요.
2: 네.
9: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길면 장사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반쪽짜리야. 오바르크만 치는
2: 네.
9: 지금 안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2: 그러니까 이 책상에 또 이렇게 센치도 다 돼 있는 거예요.
1: How soothing is the sound?
9: 이렇게 이제 풀리질 않고
2: 네네네.
9: 그냥 뜬 걸 풀려서 들어가니까
2: 야 짱짱하게
9: 이렇게 떠주는 거지.
2: 네네 그렇죠.
9: 조금만.
2: 네.
9: 요새는 젊은 분들은 다 바가 입어. 시집아지도 바가 입는 편이고
2: 네.
9: 옛날 분들은 그래도
2: 접어서
9: 옷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2: 접어서
9: 떠뛰는.
2: 아 그니까 그 옛날에는 옷값이 비싸니까
9: 네.
2: 이렇게 접었다가
9: 네.
2: 이제
9: 아니를 표시 안 나게끔
2: 네 접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키가 크고 점점 네. 크면은 짧아지잖아요.
9: 그럼
2: 이제 세탁소 와갖고 이거 터달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내서 있는 거예요.
1: 네. This place instantly brings anyone to their past and makes them go, those were the days.
2: 이 가위가 원단 자르기에 최적화된 가위예요.
1: Even if time changes, an old laundry place like this always has a place in people's hearts. I'll come back another time. 성전. And like that, my jolly stroll in the town of Mapo continues, where old and cozy vibes of the past can still be found in the middle of tall buildings. This is Ayeondong, where old and now are well kept and blended. Here, I join a special guest.
2: 우리 그 마을 여행 활동가 박영희님.
10: 네.
2: 네, 반갑습니다.

0: I go on a special village bus tour around Ayeondong with Park Young-hee, a Mapo village traveler. This village bus has been taking villagers across the town for as long as they can remember. Everywhere the villagers went, the bus went too, while reaching all corners of the town.
1: 근데 이제 버스가 좋은 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지키면서 동네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2: 그리고 경로장니까
0: Thanks to the bus doing all the heavy work reaching the top of the steep hill, the villagers can stay relaxed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alleyways where there's still love and warmth.
3: 아, 여기 정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아.
4: 이제 아현이라고 하잖아. 네. 말들이 말 아 현자가 들어간 거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시내 나가면 송현, 뭐 홍현 이런 얘기, 무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동네예요. 아. 그러니까 좀
3: 버스가 이 돼지슈퍼 앞에 쓴다던가.
4: 네네 맞아요. 마을버스가 여기 돼지슈퍼 앞에.
3: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0: In the corner of the middle of a steep road sits an old corner shop. It's been around here almost forever. A place that grew alongside and still remains with the locals. The corner shop has been around the village for over 50 years, providing daily necessities for the residents.
3: 이렇게 길도 이렇게 딱 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도로를 이렇게 거의 그냥.
0: It's also known for where the movie Parasite was filmed. I had a chance to speak with the owner.
5: 그 당시 이 딱 나는 뭘 뭐 기생충이 뭐 끝났으면 우리 이제 영화 한번 우리도 이제 보고 그걸로 끝나고 잠잠해져 버렸는데 그 미국에서 그, 그 상을 받으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스페인 그 여기 저 기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야, 스페인에서 왔다 그래요.
6: 영화 그러니까 잘 되고 관광 명소가 된 거야.
5: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분이 한 세 네 명이가 사진기를 이렇게 이런 걸 딱 들고 들어오면서 스페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유럽 분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0: Working day in and day out with diligence had led him to a moment of cinema.
3: 아 정말. 옛날 보던 슈퍼 그대로 있네요. 야, 저 시계부터 해갖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야, 50년 동안 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가게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5: 뭐, 아니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그거 뭐 딴 거 하자니 할 수도 없고.
3: 네.
5: 그리고 또 이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집이 돼가지고. 누구 줄 수도 없고
3: 네.
5: 그래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중입니다.
3: 아 그러세요?
5: 네 너무 안 돼서
3: 아 그래도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이 동네 분들한테 여기 이 슈퍼는 어떻게 보면 좀 애착이 가는 정말 사랑방 같은
5: 네.
3: 그런 슈퍼일 것 같아요. 동네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5: 근데 그런 그 글쎄 그거의 아쉬움이 너무 서글퍼요. 웃는 말에서 이 지금은 젊은 분은 나이 먹은 분들한테 잘 안 올라 그래요. 예,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이 담배 가게가 담배가 밑에 가게가 담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거기 손님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있는 채 없는 채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3: 네.
5: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0: Since nothing can evade the power of time, the owner says it's easy to be forgotten gradually.
3: 옛날 이런 거 와 이거 제가 많이 사다 먹었거든요 이런 거 학교 앞에. 추억의 쫀득이.
0: Once a young place where his hectic youth was spent and where fragments of the couple's lives had been shaped, it's only my hope that they continue to share their love and heart with those around them as long as forever.
3: Yeah,
7: 이 계단 끝까지 올라가.
2: 가셔야지 이제 말 아현동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은 곳에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런데 강복하고 강복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하고 이농민들이 이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예. 이곳에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집들이 바뀌게 된 거죠. 빨간 벽돌, 70년대, 80년대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들도 많이 좀 바뀌게 됐어요.
0: Walking up the steps street in Ayeondong took me to a sight that made me feel like time stood still for a moment. The vibe that the place gives off is created by the hardworking locals.
2: 그래서 이렇게 동네마다 계단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지만 계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단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까? 이래서 이런 그림들을
3: 여기 잠깐 앉아서
2: 네네. 이런 그림들을 마을 주민들이 기획을 해서 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남아있는 건 이 그림뿐이고 네. 다른 지역의 계단들은 좀 사라졌어요. 아까 걸어오셔서 보셨겠지만
0: Running into relaxation and solace while walking an uphill road. That may be the charm this town possesses.
1: 연인들이 많이 뽀뽀도 하고 그랬어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2: 맞아요, 맞아요. 네.
0: While many things have been gone and come, Ayeondong is where yesterday and today blend in harmoniously while retaining its unique charms. I will try my best to keep a memory of this scenery and vibe deep in my heart, as we'll never know how long they can remain as they are now.

0: My next destination made my heart thunder so loud in my chest. I took myself to the youthful and vibrant streets of Hongdae, or Hongik University. This place always seems to rejuvenate the youth and innocent emotions dormant inside me. I am as excited as ever to look around the final place to search for memories today, located in the heart of Hongdae.
1: 야,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의 정말 피 끓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 홍대 예, 거리입니다. 아, 대학가 거리다 보니까 아주 이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예. 저는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좀 젊어지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하루하루 매번 올 때마다 매번 바뀌고 변화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2: 야, 여기 아직도 있네. 야. 그 예전에 말이죠. 저희 미술도구를 사러 이제 다니면 선생님께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기 호미와만 가서 미술도구 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미술도구의 천국. 정말 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은 여기를 마치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드나들던 그런 곳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 아직도 호미화방은 건재합니다.
0: As an art student myself, many of my memories were made here as well. This old atelier has been around for nearly a century. It remains standing to this day at the entrance of the university since 1975. Not only has it provided every need for art college students, but it also has been an old friend for them.
2: 여기 오면 이 화방 특유의 냄새, 향.
0: I was also momentarily taken back to the good old days.
2: 야, 여기 물감들도 있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닐 때 입시할 때 항상 그렸던 아그리파. 야, 줄리아. 아, 이거 대세울에서 연필 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에서 여기 이제 아크릴 물감들. 여기 오면은 정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눈이 돌아간다.
0: While reliving that moment when I aspired to be so much.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혹시 그 뭐 좀 여쭤보려고.
3: 아, 예, 예.
2: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네.
2: 아, 제가 또 우연찮게 사장님을 또 잘 만나갖고 아, 사장님한테 이렇게 쉽게 제품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3: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제가 할 일인데.
2: 아,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유화 물감을 이제 찾고 있는데 아크릴 네. 물감을.
3: 네. 아크릴 물감이요?
2: 예, 예, 예.
3: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따로 쓰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2: 캔버스를 좀...
3: 아, 캔버스는 2층으로 올라가
2: 아, 2층으로 올라가 예. 아, 예, 그럼 2층으로
3: 근데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제가 더 그냥 뭐...
2: 아, 아, 아, 아, 아.
0: Maybe this is what the power space is about. I was clearly reminded of that time. I came here to buy art supplies and tools.
3: 아버님이신데 일대 아, 사장님이세요.
2: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아, 이 마포구의 이 홍대에서 아, 이 호미화방 잘 지켜주시고 시작해 주셔갖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3: 이렇게 저...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무튼 일부러 좀 소개 좀 시켜드렸어요.
4: 네, 네 제일 고맙습니다. 네.
0: The father and son have been running this place daily only with love for the students.
5: 그 당시에 이제 14평에서 일로 옮기니까는 여기는 처음에 여기 한 200평, 한 250평 되거든요. 14평짜리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그때 옛날 약방 같은 데 보면 천장에 약봉지들 막 매달려 있어요.
2: 예, 예, 빼곡하게 이렇게
5: 그런 식으로
2: 도서관처럼
5: 예,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물건을 여기다 막 그냥 이렇게 늘어놔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2: 워낙 넓으니까.
5: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업체들에서도 홈에는 믿을 만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제 날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복날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빚을 내서라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 하면 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한 업체는 열 달을 결제를 미뤄줬어요. 팔고 나서 갚으라고.
1: 실제로 많은 이제 미술 학도분들이나 이제 미대를 꿈꾸시는 학생들이 여기 호미화방을 와갖고 재료 구입해서 입시도 보시고 실제로 미대를 지원해갖고 합격하시고 그런 꿈을 이루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5: 그럼요. 예, 그분들이 네. 이런 얘기 해줄 때가 굉장히 고마워요. 호미에서 물건 사갖고 네. 내가 전시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대상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1: 와,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5: 예. 네.
1: 뭐 대학교 합격도 있을 거고.
5: 그럼요. 예.
0: The way they felt happy about it as if it were their own business also made my heart warm. I could see why they've constantly been loved and adored by their customers for nearly five decades. To the spaces that remain original and bring excitement to our hearts, I want to say once more, thank you for staying where you are.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트란도트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버전이 아니고 뮤지컬 트란도트로 한국에서 딤프에서 처음 탄생을 한 온리 한국 창작진으로 이뤄진 그런 뮤지컬 트란도트입니다. 받아들이니

0: 뮤지컬 트란토트에서는요 가상 왕국 오카케 오마레라는 물속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사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칼라프와 칼라프의 아버지 랑 류라는 인물이 이제 도망쳐 나오다가 길을 잃고 오카케 오마레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2: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3: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2: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3: 안개 때문에 한 치앞도 안 보여요.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2: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2: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2: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0: 류. 오페라는 또 오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클래식한 맛 있다면 이번 2026년 트란도트는 또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관객들이 보시기에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 발 밑에는 어둠, 끝이 없는 절벽.

0: 요즘 관객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더 현대화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악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훅이 강한 송들이 많아요. 계속 귀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렇게 훅이 강한 후렴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음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친숙한 공연이 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3: 가실래요?
4: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5: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6: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0: 할 수 없어.
1: 청순한 관능에 차가운 유혹, 숨을 먹게 하는 그 눈빛.
2: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미로가.
3: 저에겐 정말 큰 사람이고 거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트란도트는 정말 막대하고 하대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 신분 차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아프지만 나설 수 없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죠.

네. 그 1년에 3개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트란도트 공주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3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녀를 이 저주로부터 꺼내야겠다는, 꺼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칼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왕자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름다운 공주를 본다면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구출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칼라프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 작품을 하고 뭐 연습할 때부터 느꼈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는 사랑이구나. 각박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걸 잊고 있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다시 느꼈고 많은 관객분들이 보면서 아 맞다 사랑 사랑해야지 이 메시지를 안고 가셨으면 해요.
1: 브랜드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2: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네.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1: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어.

0: 가족끼리 왔다면 가족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연인이 왔다면 연인들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공연 끝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 증오의 저지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랑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We met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속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출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20대 초반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지역과 서울의 격차도 굉장히 컸었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지체 같은 상황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던 와중에 이제 연극을 이제 아마추어로 좀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제 연극이 되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당시에는 사실은 절망감이 되게 컸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약간의 도둑 맞았다 내지는 이제 뭔가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 교육 제도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불만 그리고 문제 의식을 되게 크게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다양한 교육 환경을 좀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연극을 하고 나니까 연극이 그런 대안교육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도 생각은 못했었고, 그냥 연극 자체가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관계하는 사람들하고의 협력,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창작의 작업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거를 좀 공부를 조금씩 하던 차에 여기 이제 학교에 아동청소년극 전공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학한 분을 또 이제 알고 있어서 한번 여기서도 공부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지원을 했었죠. 이 어린이 청소년 연극에서 사실 가장 제가 공부할 때 중요하게 삼았던 뭐라 그럴까요? 테마는 유년기의 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하는 소꿉놀이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소꿉놀이만 이제 유년기 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린 시절에 행해지는 이를테면 이제 상상적 행위를 이렇게 수반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은 다 사실은 이제 연극적 놀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연극적 놀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의 예술적인 어떤 뿌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연극은 어린이의 이 놀이성에 기초할 때 어린이랑 가장 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연극적 놀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즉흥이거든요. 임프라비제이션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대본을 쓰고 자 이거대로 역할 나눠서 연습해서 연극놀이 하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상적인 롤플레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발전시켜가는 일종의 즉흥 연기에 해당되는 이 영역이 그 어린 시절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엔 그런 걸 이제 잘 몰랐죠. 몰랐는데, 여기 와서 가장 이제 흥미진진한 순간은 그런 즉흥 연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특별히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고, 희곡을 베이스로 무대에서 올려지는 이런 프로덕션 공연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좀 자신도 없고, 뭐 그러던 저도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모습이 뭐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어린이 관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고, 저는 사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린이에 대한 좀
폄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다루는, 이제 연극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어른 관객이 주로 이제 보는 연극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린이 청소년극, 그러니까 어린이극으로 어린이를 만날 때랑 이제 그냥 우리 연극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어른 관객을 만났을 때 그 각기 다른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연극의 세계를 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린이 극은 어린이 극대로 이렇게 훨씬 더 진지한 예술의 영역에서 좀 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공연 개발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네. 영유아 관객을 만나는 순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경이로운 순간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근데 영유아 파트에서는 감각적으로 예술가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전달하고자 했을 때 이 관객으로 온 아기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이 사실은 또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미스테리를 우리한테 많이 또 들려줄 수도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어린이 이제 청소년극까지 현재는 이제 넓게 포함해서 어린이 청소년극이 이제 특히나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대한 뭐 존중과 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갈 길이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극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소년극 하면 뭐야 그렇지 뭐 우리 뭐라고 뭘 만든 거야 뭐 이런 선입견이 먼저 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재밌는 연극이고 그냥 너희들을 관객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청소년극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제 오해나 뭐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뭐 청소년만 보는 공연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도대체 청소년극이 뭘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극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써야 하는가?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뭐 앞으로 계속 영원히 청소년극이 필요하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청소년극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제 연구소에서 청소년극 작업을 하기 전에는 예술의 한 영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연극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청소년극을 공연예술 한 분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청소년기의 본인들의 서사를 이런 예술 장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학원물 같은 영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다층적인 뭐 청소년의 인물과 이야기와 또 주제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을 다루는 예술 매체가 매우 드물고, 그거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뭐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청소년을 둘러싼 입시 환경 때문에 거의 그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쨌든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청소년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청소년을 호명하고 청소년기의 서사를 고민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짚어가는 작업들은 우리한테는 되게 지금 중요하다. 이제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는 뭐 2011년에 이제 국립극단의 지금 한 70년 네,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극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런 부서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립극단의 역사는 70년이지만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 어린이 청소년극을 위한 파트가 생긴 거는 불과 한 10여 년 정도가 되는 거죠. 왜 청소년 시기에 연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연극을 만난 경험이 청소년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꼭 그 사람이 연극을 하건 안 하건 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극 작업에 조금 매진하게 됐고 이제 청소년극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른 창작자들이 모여서 막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막 청소년극을 다 만들어본 사람 만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최혜 선생님이 아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공연을 제작하면서 연계된 이제 이를테면 예술교육으로 이제 따로 또 같이 이제 공연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작업도 이어가고 둘 사이에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관객을 대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작업들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소나 이 성인 창작자들한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줘요. 연구소에도 그런 이제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럼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 예술과 탐색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뭐 이제 뭐 작가나 뭐 이런 연출가 중심보다는 뭐 무대 미술가나 안무가나 뭐 이렇게 이제 영상 작업자나 뭐 이런 디자이너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작업을 좀 했었어요. 뭐, 네. 뭐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서 네. 뭐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창작자들이 만나서 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되게 좀 흥미로운 사건들도 막 펼쳐지고 그게 전체 어쨌든 예술에 대한 뭐 친밀성도 키우고 동시에 예술의 다양성도 키워가는 이런 작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 연극이 되게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있어요.
2: 예? 이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웠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데뷔를 해야 돼요.
0: 뭘 데뷔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그래, 꽃보다 클렌징.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녕하세요. 이제
0: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0: okay. Yeah. Let's go here.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0: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2: use that.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this i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0: Moisturize?
2: Like, yeah.
0: Oh, really?
2: Top, yeah. Oh. I don't use anything else.
1: Cleansing is so
0: hard about you. Bye-bye.
4: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어, 이거 나 처음 봤어요.
4: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4: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0: 예.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어.
4: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어, 잠시만요.
4: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A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Oh. Young ladies.
0: Ah, young lady, is it okay?
1: Yeah, yeah, my daughter.
0: Ah,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2: Singapore.
0: Singapore. Oh.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Mm,
1: yeah.
0: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2: Really?
0: Yeah. Oh, but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1: Mm. Oh, really?
0: Oh.
5: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Oh. Korean brand. What brand?
4: Ah, green, you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5: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5: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5: Am I? You use roulette.
0: Roulette?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4: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5: My mom introduced me.
2: Oh.
5: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5: Yeah,
0: okay,
5: yeah.
0: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1: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4: 누님!
6: 인터뷰
4: 잠깐 가능하실까요?
6: 아, 좋아요.
0: 오! 오, 감사합니다.
6: 예쁘시세요?
0: 어,
4: 다 당연하죠.
6: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1: 너무 좋습니다.
0: 어머.
6: 기다려.
4: 코지
6: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 기다려.
4: 코지 앉아.
0: 오! 오.
4: 코지 클렌징 뭐 써?
6: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 더.
6: 와,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6: 아,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아, 각질.
1: 예민해져가지고.
6: 예민해지죠.
1: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6: 아,
1: 주제예요.
0: 네.
1: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6: 거예요? 아,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1: 네. 클렌징 워터?
6: 네.
1: 아.
6: 그리고 이제 뿌로로 하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6: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0: 오,
1: basic.
4: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basic.
1: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6: 아, 마녀공장인가?
4: 마녀공장.
6: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4: 오.

0: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1: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난용 공장?
2: 그쵸.
1: 예, 예, 예.
2: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0: 아, 세정력이 좋다.
2: 어, 네네네. 세정력이
3: 좋다.
2: 다른 것보다.
0: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2: 그거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0: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2: 아, 네. 말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3: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2: 아이, 감사합니다.
3: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2: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0: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3: 아, 꽃보다 남자?
0: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네. 안 해드렸잖아요.
3: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 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줘요, 전체적으로.
0: 그렇죠.
3: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0: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3: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0: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3: 아, 그렇죠. 그럴 수
0: 잠시만요.
3: 있죠. 타신 것 같은데요?
0: 자, 인터뱅스 출동해볼까요?
3: 그럴까요?
0: 안녕하세요. 혹시
4: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4: 아, 한국어로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3: 아, 한국말 English is okay.
4: 네, 네.
3: 아, 오케이.
0: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3: 맞아요.
0: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4: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3: No.
0: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0: Lagom.
3: Lagom.
0: Lagom. Use two.
4: Oh.
0: Use use. Yes. Lagom friend.
4: Yeah. 친구.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3: Oh. Oh. There. Are you using? Korean brand?
4: 네.
0: 오! 오!
4: 야.
3: 아, 오케이.
0: 오! 올!
3: 올 코리아 브랜드.
0: 두근두근!
3: Did you see? Our foreign friend, did you see? 오케이.
0: 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0: 아, 아 진짜요? 그럼...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3: 네.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5: 네.
4: 아, 네. 네.
3: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4: 꿈이라서.
0: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 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5: 아, 예.
3: 네. 사실 큰 문제가 있죠.
0: 네. 그렇죠. 이제 봄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5: 오일 하고
0: 오일
5: 오일
0: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5: 선크림 바르고
0: 아
5: 선크림 바르고
0: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6: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0: 제품이 어떤 건지
6: 마녀 공장
0: 마녀 공장
6: 그랬던 것 같아요.
3: 마녀 공장 얘기 많다.
0: 밀크 밀크가 마녀 공장
6: 맞아요. 밀크가 마녀 공장
3: 회사성
0: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6: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0: 소이빈?
6: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5: 오일 저도 마녀 공장.
0: 마녀 공장!
3: 혹시 추천으로?
5: 여자친구 네. 추천으로?
3: 역시.
0: 두 분 마녀세요?
5: 아, 네.
3: 잘, 좋은데? 잘 받으시는데요?
0: 인터뷰 맹수들
3: 역시
0: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3: 맞습니다.
0: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3: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0: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Review.
0: 가볼까요?
3: Let's go.
0: Let's go. Wow. 아도나산.
3: Yeah. 와!
0: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3: 예요. Yeah.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3: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0: 예.
3: 그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3: 진짜다.
0: 예.
3: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렇죠. 어.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어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3: 아, 워터.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3: 아, 메이크업이 지워져요.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3: 네.
0: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3: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3: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0: 예.
3: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3: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3: 네.
0: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3: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딱 해야 된다. 손에
3: 네.
0: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7: 예.
3: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3: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요?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3: 네.
0: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3: 그쵸.
0: 건성과.
3: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3: 네.
0: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3: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얼굴 안 지워졌는데요?
3: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히 리뷰 타임이야.
0: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3: 클렌징 네.
0: 밀크가.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3: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3: 오,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3: 오.
0: 수분감도 보면 은
3: 네.
0: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 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3: 오, 그러네, 촉촉하네.
0: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3: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3: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3: 네.
0: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3: 네.
0: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일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3: 네.
0: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3: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3: 아, 바로 해야죠. 2차 세안이니까.
0: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3: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0: 그쵸.
3: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3: 좋아요.
0: 준비가.
3: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쵸.
3: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2도 운동 된다.
0: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3: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볼게요.
0: 야.
3: 우와!
0: 야.
3: 우와! 오!
0: 오!
3: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아,
0: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3: 야.
0: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3: 야.
0: 사실 이 제품이
3: 네.
0: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3: 네. 네.
0: 유명하다고 합니다.
3: 와.
0: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3: 와.
0: 자, 그럼 이어서
3: 네.
0: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3: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한 하죠.
3: 어, 예.
0: 됐어.
3: 오케이. 네. 한번 해봐요.
0: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3: 아, 그래요?
0: 그래서 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3: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창윤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네.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3: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쵸?
3: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3: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렇죠. 왜요?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3: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3: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0: 좋아요.
3: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3: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뭐 하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3: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3: 어,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3: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3: 그러면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어.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3: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3: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어, 쫀득쫀득? 촉촉하고?
3: 아, 촉촉하다. 아, 촉촉하다. 쫀득쫀득해.
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3: 이해했죠, 이해했어.
0: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3: 저걸로?
0: 네.
3: 오케이, 좋았어, 이거
0: 좋았습니다.
3: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쵸.
3: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관리, 그린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0: 오.
3: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0: 그쵸.
3: 이게 모공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0: 오.
3: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BT 진짜?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0: 와,
3: 카디비가.
0: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3: 와.
0: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BT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0: 오.
3: 완전 그냥 끝. 오버.
0: 오.
3: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3: 그렇지. 일석이조인 어. 거죠.
0: 사실 어.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3: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3: 뭐?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3: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3: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3: 네, 솔직한 네. 네, 풀린감도 있습니다.
0: 오.
3: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3: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0: 오.
3: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사장님?
0: 오.
3: 감사합니다.
0: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3: 이게 거품이죠.
0: 어, 나네! 납니다!
3: 거품이죠.
0: 오!
3: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0: 오.
3: 아, 확실하네.
0: 야,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3: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0: 그쵸.
3: 거품이 약간 조금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3: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3: 네, 그쵸.
0: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3: 네.
0: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1: 어, 왜 빵소리라고?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1: 솔직하게
0: 자,
1: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1: 아, 없어요? 네,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1: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네. 오?
1: 오!
0: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요.
1: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1: 어,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1: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1: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0: 그니까.
1: 이게 이 클레어가.
0: 네.
1: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0: 네.
1: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도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1: 자,
0: 네.
1: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0: 네.
1: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0: 네.
1: 와이엇부터 택 골라주시죠.
0: 제가 솔직하게?
1: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1: 오.
0: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1: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1: 예.
0: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1: 저는
0: 예.
1: 네.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0: 어, 왜요?
1: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 네, 네.
1: 그래 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 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1: 그쵸.
0: 꾸밀 차례죠. 꾸며주셨네요.
1: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1: 드르륵.
0: 드르륵. 오, 야.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1: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1: 이화잖아요, 이거는.
0: 네.
1: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라. 확실히 기승전결 있어요. 좋습니다.
0: 신기한데?
1: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0: 네.
1: 이제 K뷰티를 또 사랑해주시지 않을까.
0: 아, 맞아요.
1: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우와!
1: 장난 아닙니다.
0: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1: 와.
0: 근데 너 뭐야?
1: 이제.
0: 원신인가?
1: 맞긴 맞는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우아하게 또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0: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1: 나 지금 느낌 왔어.
0: 나도 느낌 왔어.
1: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0: 근데 그거 알지? 또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1: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0: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1: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0: 근데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1: 아, 내 스타일이야.
0: 저게 무슨 영감이야.
1: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하네, 되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때 스티커 문제예요.
0: 그 탓을 한다고?

0: 형 웃었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현 씨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즈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을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에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 간은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는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 자, 여기 나오라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임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임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네.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 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네.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네.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네.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네네. 네, 네. 좀 약간
1: 그런 네.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눈알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에.
0: 아, 네.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네. 설치하고 왔어요.
0: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0: 아.
1: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그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2: 아.
0: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투란도트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버전이 아니고 뮤지컬 투란도트로 한국에서 딤프에서 처음 탄생을 한 온리 한국 창작진으로 이뤄진 그런 뮤지컬 투란도트입니다.

0: 뮤지컬 트란토트에서는요 가상 왕국 오카케 오마레라는 물속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사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칼라프와 칼라프의 아버지랑 류라는 인물이 이제 도망쳐 나오다가 길을 잃고 오카케 오마레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2: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3: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2: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3: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2: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2: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2: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0: 류, 오페라는 또 오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클래식함만 있다면 이번 2026년 트란도트는

0: 또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관객들이 보시기에 좀 더 쉽게 그렇죠.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발 밑에는 어둠 끝이 없는

0: 요즘 관객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더 현대화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악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훅이 강한 송들이 많아요. 계속 귀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렇게 훅이 강한 후렴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음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친숙한 공연이 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가실래요?
3: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4: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5: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0: 수 없다.
1: 청순한 관능의 차가운 유혹, 숨을 먹게 하는 그 눈빛.
2: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미로가.
3: 저에겐 정말 큰 사람이고 거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트란도트는 정말 막대하고 하대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 신분 차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아프지만 나설 수 없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죠.

그 1년에 3개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트란도트 공주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3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녀를 이 저주로부터 꺼내야겠다는, 꺼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칼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왕자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름다운 공주를 본다면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구출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칼라프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0: 가족끼리 왔다면 가족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연인이 왔다면 연인들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공연 끝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네,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그 증오의 저지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We met with a special guest among the diver's busy movements. It is a rhinopius, a fish with a unique appearance.
1: Jeju도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다이빙을 하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피사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야 정말 거기서도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피사체이고, 그리고 라이노피아라는 물고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지느러미가 이 나무 가시 모양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위장을 하고 있고, 라이노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라이노가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가 앞으로 크게 돌출이 돼가지고 코뿔소 코같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도 굉장히 특이하고.
0: Most marine creatures have evolved in ways that are advantageous to their survival. The rhinopius has chosen camouflage, mimicking the appearance and colors of soft corals. In the sea, there are many such masters of camouflage. Most fish choose to change their body color to match the landscape around them. Here is a fish that you will never know is there unless you look very closely. This is a frogfish, a genius of disguise. It has blended its body color and shape to match its surroundings.
2: 신뱅이는 위장출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헤엄치는 능력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느러미를 이용해 한 발씩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가기보다는 돌과 돌 사이에 지느러미를 기대어 놓고 자신의 몸을 위장한 채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신뱅이 이마에 길쭉한 돌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낚시하듯 살살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유인하고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0: The frogfish's camouflage is made perfect thanks to its texture and body shape. Its round, bumpy body, the frogfish can change its appearance to look like sand or rock at will. The frogfish that live among corals adopt colorful hues. Depending on the habitat, you can now observe yellow, white, and even black frogfish in the underwater olay.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n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2: A trip with a life partner on a dazzlingly sunny day in fall. A heavenly place that can fill any empty heart. They want to spend their lives together on Saryangdo Island. Saryangdo, a scenic island in Tongyeong, surrounded by the mountains and the ocean. Jirisa Mountain on the island's jagged ridge overlooking the breathtaking scenery of Hallyeo Haesang National Park is regarded the most beautiful place on the southernmost tip of the Korean Peninsula. It's the splendid vista that captivated the couple.
3: What do you see?
4: 남들은 그래요, 저걸 보고. 아, 왜 창이 없느냐고.
3: 창이 다 돼. 어떤 사람은 공중 화장실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2: The couple promised each other to live on Saryangdo after retirement. They built a very special house by Jirisan Mountain. What does it look like to you?
4: 큐브 모양입니다, 큐브. 정육면체로 된 큐브 모양인데 저 어릴 때 꿈이 장난감 가게 주인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어릴 때 그 꿈이 안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 맨 미학이라 그럴까? 우리 둘이가 만난 게 가장 공통점은 그래. 작고 예쁜 걸 좋아한다. 그래 우리 어떤 그 옛날에 이 젊을 때 발레를 했었는데 무용과 출신 발레를 전공을 했었는데
5: 아, 두 분 다요?
4: 예. 네. 그래 발레를 했었는데 이 발레를 하면서 하는 그 공통점은 그래. 발레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인형처럼 예쁜 걸 좋아해요.
2: The two met at a ballet contest. The husband worked as a teacher in Busan. He always told his wife he wanted to live in a beautiful place after retirement.
4: 딱 보니까 밑에 바다가 있고 아니 이런 게 내가 꿈꾸는 곳이 이 자리에 있더라고. 그래. 뭐 마누라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망갈 기세로 조금 될 거야 아무 뭐 뒤에 말 입구에서 아예 들어 넣어 가지고 사주라 그래가 사주더라고요.
3: 그 고집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디에서 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2: After 15 years of preparation, they finally settled down here 4 years ago. Now they can enjoy their dream lifestyle on Sanangdo Island with a vast ocean as their yard. Today they're going fishing.
3: 여기가 제 뭐라고 하지? 수산물 시장.
4: 아, 우리 양이래 여기.
2: The husband follows his wife carrying a bag.
3: 오늘 물이 너무 깨끗해요.
4: 그래, 너무 깨끗하면 혹 있을까?
3: 여기서 할게요 오늘.
4: 자기 알았어요. 저는 싫어합니다 낚시.
3: 남편은 비린내 나는 것도 싫어하고 낚시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4: 지렁이 자체도 싫어해요. 만지는 거.
3: 없어요.
4: 가방 들어주고 그래 안저가 항상 기다립니다.
3: 아니지 보디가드라니까.
4: 아 그 보디가드 이제 힘이 되려나 옛날처럼. 아, 제가 이래 봐도 중고등학교 때는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체육교사 출신이고. 한번 보실래요?
5: 근육은 없는데요?
4: 없다고요? 그럼 뒤를 보여줘야 되나?
2: 현숙 used to go sea fishing with her father when she was growing up in Busan.
4: 실력이 아닌 것 같아. 우연이지. 어쩌다 운 좋으니 감시 한 마리 잡는 거지. 그 자기는 매일 실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본 줄도 아니까. 그래서 뒤에 있으면 잘못하면 옷도 끼고 합니다.
2: Let's find out if it's just good luck or if she's really good at fishing. As soon as she casts her fishing rod, she catches something.
3: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5: 예쁜 걸 말하고 입이 침진한 거 말하고.
3: 내 솜씨야 이거. 딱 사이즈도 좋은데.
5: 이거 뭐예요?
3: 이거는 용치놀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2: It's so colorful and pretty.
3: 요즘철에는 지금 가을이잖아요. 전갱이랑 조금 전에 잡았던 용치놀렘이 그리고 고등어 특기고요.
2: It's just the right season to enjoy fishing. She catches fish one after another.
5: 솜씨가 많이 해본 솜씨예요.
3: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프로가 됐을지도 몰라요. 꼭 뭐 딴 걸 한다기보다는 바다 색깔만 봐도 이쁘고 하도 치는 것만 봐도 이쁘고 그렇게 뭔가 잠시 나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4: 아, 색깔이 푹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냥. 바다 색깔 진짜 이쁘죠?
2: Just looking at the scenery is relaxing enough. You can't help but fall in love with it.
4: 꼭 바다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죠. 저거 보이죠? 사량도의 진이산. 섬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는 것은 아마 전국에 거의 유일무이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2: It took a lot of effort to build a house in this enchanting natural setting. They traveled from Tongyeong every single day for 8 months to build it.
4: 자, 여기가 저희 집 포인트입니다.
3: 뷰가 아주 멋져요.
4: 사실 액자같이 만들었어요. 2:3의 비율로. 이게 하나의 저희 집은 요게 작품이에요, 작품.
2: When they finished their surreal masterpiece, they forgot about the hard work in an instant.
3: 그리고 저희 집에 숨은 거 가냐 하나 있어요. 짠! 저희 팬트리 공간이에요.
2: The couple's house, built with extraordinary effort, has a very special space.
3: 저희 집이 조금 특이하죠?
4: 미술관이라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사실은 사량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미술관.
2: On weekends, anyone can come here to appreciate art. The works of art put on display were created by the couple's daughter.
4: 감성 미술이라는 작품입니다. 감성 미술인데 사량도에 있는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바다의 물결 표면을 찍은 겁니다. 한 3, 400장을 이렇게 찍어 있었는데 딸내미가 그걸 보더만 아빠 이거 내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 소리 같다. 내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 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걸 보니까 바이올린이라고 해놨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바이올린하면 송진발레에서 문지르잖아요. 이제. 뭔가가 이 문지를 불러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2: Can you hear an instrument playing to the sound of the waves on 사량도?
6: 이거는 뭐예요?
4: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 현상인데 사실은 보면 제가 누구를 연상하면서 했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을 연상해서 했습니다. 요거는 우는 거고 요거는 그런 느낌 나실랑 모르겠다. 요거는 웃는 거고 요건 화내는 건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짜증나면 신경질 나면 눈물이 뚝뚝 흐르고 좋을 때는 되게 좋고 화날 때는 무서워요. 머리만 왔다 하면은 자기가 똑 닮았어.
6: 근데 진짜 닮은 것 같아요.
3: 닮았어요?
4: 자세히 보시면은 성격까지 보일 겁니다.
2: A small art gallery filled with family happiness.
4: 다 됐나?
3: 맛있겠지?
4: 맛있겠다. 빨리 가자. 진짜 올라지 괜찮다.
2: Where are they going with a packed lunch?
3: 사량도에서 상도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하도에 한번 놀러 가보려고요.
2: 사량도 consists of 상도 and 하도 islets connected by 사량대교 bridge. They are traveling by local bus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7: 오래 사셨어요?
8: 60년.
4: 원래 예체가?
8: 80.
4: 근데 진짜 멋있네.
8: 옛날에는 막 제피 어떻게 안 왔나.
3: 아, 그럼 이쪽으로 시집을 오신 거네요. 아, 삼척포에서.
2: This elderly woman came to this island from the mainland when she got married. It was a life of hardships, but she still thinks that nothing compares to 사량도.
7: 이제는 조카들이고 행제가들 육지에 노릇을 이르라도 안갑기다. 얘가 엄청 좋다.
4: 왜?
7: 왜요? 몸도 좋지.
3: 네.
7: 밭에가 뭐 전부 있는데 물기 있지. 바다 가면은 먹이고 조개고 막 내 부지런하고 맘을 다 해먹지.
4: 예, 뭐 도시에서는 못 느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저 어머님 뵙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2: After a ride on a coastal road passing by small villages, the bus arrives in Tokdong village on Hado Island.
3: 여기 가을만 되면은 백일호 꽃이 만개한 곳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2: A vast field of zinnia flowers blooming against the island and ocean landscape. The red flowers, which bloom for 100 days, blanket the island. It's truly magnificent.
4: Wow, 예쁘네.
3: 이게 전부 백일홍인 거잖아요. 색깔도 가지가지네.
4: 아, 백일홍까지 넣고?
3: 응.
4: 하나, 둘, 셋.
3: 데이트죠. 저희 노래 데이트. 오늘 좀 감회가 새롭네요. 또 이렇게 꽃을 보니까 좀 심쿵하는 마음도 있고 옛날 생각나는 그런 기분에 좀 감회가 새로워요.
2: Enjoying fall in a flower field is truly a romantic experience.

0: here to see someone.
1: 우리 친구가 계십니까? 아이고, 친구가 소식이.
0: They are here to see a friend whom they first met on 사량도.
2: 아니요, 저도 한 7년 전에 저도 이제 서울 살다가 7년 전 저도 이제 이곳에 이제 그 귀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만난 친구입니다.
3: 제가 짜증나고 힘들면은 한 판 하면 여기 옵니다.
2: 맞습니다.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또 가져왔어 또.
4: 살 것도 아닙니다, 그냥.
5: 저희 샐러드하고 샌드위치를 조금 준비해서 왔어요.
2: 아, 혹시나 네. 내가 먹으려고 통닭 한 마리 시켜놨는데 뭐 그것도 가져올까?
3: 저는 통닭 절대 안 사주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 아니라고 맨날 사줍니다, 엄마.
5: 제가 유일하게 통닭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2: 안 그래도 혼자 먹기 좀 특별했는데 오, 잘 됐습니다.
0: Fried chicken, a rare delicacy on an island, and Hyunsuk sandwiches made with homemade bread.
2: 아니, 오늘은 평소보다 더 푸짐한 거 같아요.
3: 아,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이 날개 먹지 마라 바람 난다.
0: They didn't like this food when they were living on the mainland, but now it tastes incredibly good.
2: 서해는 진짜 귀한 거 같아요.
0: It's a real feast for them.
6: 맛이 어떠세요?
2: 진짜 꿀입니다. 방이 아니고 꿀입니다, 그럼.
3: 보면 나는 인생을 삼박삼장이라고 보는데 30년 준비하고 30년 자식 키우고 30년은 진짜 온전히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야.
0: After spending the second part of their lives working hard, they are now enjoying part three, and it's just the two of them.
5: 그냥 자연의 한 부분으로 녹아내리고 싶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4: 네, 그냥 뭐 큰 욕심 있겠습니까? 그냥
3: 사랑도처럼 살아가면서요.
0: Living with your significant other in a place of your dreams. What else can you ask for?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 옆에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2: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왔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0: okay. Yeah. So, let's go here.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4: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2: use it.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4: Moisturize?
2: Like, yeah.
4: Oh, really?
2: Top, yeah. I don't use anything else.
1: Cleansing is
0: Bye-bye.
5: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저 처음 봤어요.
5: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5: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0: 예.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5: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잠시만요.
1: Excuse me.
0: Excuse me.
1: Yes.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oung ladies.
0: Young ladies, is it okay?
1: Yeah, my daughter.
0: Is your daughter? Okay. Okay, where are you from?
2: Singapore.
0: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2: Mm, yeah.
0: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2: Really?
0: Yeah. Have you guys ever used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2: Mm.
0: Oh, really? Oh.
2: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5: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2: It's either you just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4: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2: Yeah, I like. It's not too dry.
4: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2: You use Rowlet.
4: Rowlet?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5: Oh, I know that.
4: Why you use this?
2: My mom introduced me.
6: Oh.
2: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4: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Cherry Blossom?
2: Yeah,
4: okay,
2: yeah.
4: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4: Have a nice day.
5: 좋은데?
4: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5: 누님!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7: 좋아요.
4: 감사합니다.
5: 당연하죠.
7: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5: 너무 좋습니다.
7: 어머. 기다려.
5: 코지.
7: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 기다려.
5: 코지 앉아. 오!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7: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4: 어머님도.
7: 아, 감사합니다.
4: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7: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4: 각질.
1: 예민해져가지고.
7: 예민해지죠.
1: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4: 네.
1: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7: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1: 네. 클렌징 워터?
7: 네.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4: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0: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방법을 또 얘기 네. 안 해드렸잖아요.
1: 포인트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2: 그렇죠.
1: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0: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짤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1: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0: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1: 아, 그렇죠. 그럴 수
0: 잠시만요.
1: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0: 자, 인터뱅스 출동해볼까요?
1: 그럴까요?
0: 안녕하세요. 혹시.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3: 아,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1: Our English is okay. 네, 네.
0: 아, 오케이.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1: 맞아요.
0: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3: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1: No.
0: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0: Lagom.
1: Lagom.
0: Lagom. Use two.
3: Oh.
1: Use two.
0: Yes. Lagom friends.
3: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1: Oh. Oh. There. Are you using it? Korean brand?
3: 네.
1: 오! 오!
3: 야.
1: 아, 오케이.
0: 오! 올!
1: 올 Korean brand.
0: 둥둥은
1: Did you see? Our foreign friends, did you see? 오케이.
0: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0: 아, 아 진짜요? 두 분 커플이잖아요.
4: 네.
1: 이거 꽃 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4: 네.
5: 아, 네, 네.
1: 아, 꽃 구경 원래 자주 와요?
5: 꿈이라서.
0: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질문이에요.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1: 아, 예. 네.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0: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4: 오일 하고
0: 오일?
1: 오일
0: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4: 선크림 바르고
0: 아
4: 선크림 바르고
0: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5: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0: 제품이 어떤 건지
5: 마녀공장이요
0: 마녀공장
5: 그랬던 것 같아요
1: 마녀공장 이게 많다
0: 밀크가 마녀공장
5: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1: 혹시
0: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5: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0: 소이빈?
5: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4: 오일 저도 마녀공장
0: 마녀공장!
1: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 네. 추천으로? 역시
0: 두 분 마녀세요?
4: 아 네
0: 아, 어.
1: 잘, 오, 아, 좋은데? 어. 잘 받으시는데요?
0: 인터뷰 맹수들
1: 역시
0: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1: 맞습니다.
0: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1: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0: 오일.
1: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0: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선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요 리뷰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Wow. 아도나선
1: yeah. 와!
0: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1: 예요! Yeah.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1: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0: 예.
1: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1: 진짜다.
0: 예.
1: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쵸.
1: 어.
0: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1: 어?
0: 하신 분들은 뭘로 지워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1: 아, 워터. 어.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1: 어.
0: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1: 아, 메이크업이 지워져요.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0: 이제 안 섞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1: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1: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예.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예,
1: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네.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1: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1: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딱 해야 된다. 손에 네.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2: 예.
1: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1: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요?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네.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1: 그쵸.
0: 건성과.
1: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네.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얼굴 안 지워졌는데?
1: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타임이야.
0: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클렌징 네. 밀크가.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1: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1: 오,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안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 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 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1: 오, 그러네, 촉촉하네.
0: 그쵸?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1: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1: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일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1: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1: 아, 바로 2차 세안이니까.
0: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1: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0: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1: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0: 야.
1: 우와!
0: 야.
1: 우와! 오!
0: 오!
1: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1: 야!
0: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와.
0: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1: 와.
0: 자, 그럼 이어서
1: 네.
0: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1: 그러니까 진짜 일단.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1: 어, 네.
0: 됐어.
1: 오케이. 좋네. 한번 해봐요.
0: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1: 오.
0: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1: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창윤이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네.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1: 와~
0: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1: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쵸?
1: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거 처음 보거든요.
0: 그쵸. 또 이 제품은 젤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1: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쵸 왜요?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1: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사용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1: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0: 좋아요. 되죠?
1: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1: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뭐 하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1: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1: 어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1: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1: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득쫀득 촉촉하고
1: 촉촉하다 쫀득쫀득
0: 비슷했어요. 다 왔어.
1: 이해했죠.
0: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1: 저걸로
0: 네.
1: 오케이, 좋았어. 이거
0: 좋았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쵸.
1: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 모공 관리 그린 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클렌징.
0: 오.
1: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0: 그쵸.
1: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0: 오.
1: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0: 와
1: 카디비가
0: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1: 와
0: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0: 오.
1: 완전 그냥 끝! 오버!
0: 오.
1: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1: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0: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1: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1: 뭐?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1: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1: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1: 네, 솔직한 네. 네, 풀린감도 있습니다.
0: 오.
1: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0: 오.
1: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사장님?
0: 오.
1: 감사합니다.
0: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1: 이게 거품이죠.
0: 어, 나네! 납니다!
1: 거품이죠.
0: 오!
1: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0: 오.
1: 아, 확실하네.
0: 야,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1: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0: 그쵸.
1: 거품이 약간 조금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제가 BTMC인가 봐.
1: 네, 그렇죠.
0: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1: 네.
0: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1: 아니요.
0: 어, 왜 빵소리예요?
1: 아, 자극이 아니에요.
0: 솔직하게 돼요.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0: 아, 없어요?
1: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0: 씻어봅시다.
1: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0: 네.
1: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요.
0: 쿨링감?
1: 네, 쿨링감도 좋고.
0: 어, 차가워, 차가워.
1: 네, 차가워요.
0: 아, 진짜 차가워.
1: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0: 어.
1: 확실히 다르네.
0: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1: 그러니까.
0: 이게 이 클레어가 네.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네.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얼도 다 빼준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0: 자, 네.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네.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네.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1: 제가 솔직하게?
0: 진짜 솔직하게.
1: 전 이거. 오.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0: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제 일석이조.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0: 저는 네.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1: 어? 왜요?
0: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그쵸.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0: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0: 드르륵
1: 드르륵.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0: 그러니까 이거
1: 뭐가 비어있냐
0: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라.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1: 신기한데?
0: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또 이걸 네. 또 보시고 네. 이제 K뷰티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1: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1: 근데 너 뭐야? 이제 원신인가?
0: 맞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우아하게 또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근데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하네 되네 나오네. 뭐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1: 그 탓을 한다고?

0: 형 웃었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그럼 저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드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아,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아.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아,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어.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이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에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0: 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렇죠,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2: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2: 네.
0: 이거보다 커요.
2: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2: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2: 저 알 것 같아요.
0: 어떻게 또 나오라 그래요?
2: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그래서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2: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분명히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네.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덕여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0: 네.
1: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2: 네.
1: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네.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 좀 약간
1: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요.
0: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왔어요.
0: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저희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Conventional air purification systems require different technologies and devices for each type of pollutant, such as fine dust, harmful gases, and pathogens, as they each have varying particle sizes and characteristics. A research institute in Korea has come up with a new solution that can solve all these issues within a single system. The Integrated Smart Air Pur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s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provides automatically optimized air purification based on the kind of indoor pollutants and conditions.
1: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미세 입자, 또 하나는 유해 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0: To detect airborne pathogens in real time, a high-performance cyclone-based collector located at the top of the system produces strong centrifugal force using a self-rotating cylindrical structure. This centrifugal force sufficiently captures even trace amounts of airborne pathogens in liquid form.
1: 장비가 동작하게 되면 강한 바람을 흡입하게 되는데 공기는 앞쪽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콘이라고 부르는 통 안에서는 강한 회오리 바람, 즉 사이클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클론의 회전력에 의해서 공기 중의 입자는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때 통 외벽에 코팅된 액체에 포집이 되게 됩니다.

0: The liquid samples collected by the high-performance cyclone-based collector can be analyzed without any separate pre-processing to accurately detect pathogens within 150 minutes.
1: 타겟 물질을 150분 이내에 검출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자동화 장비와 함께 고감도로 타겟을 검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면역 센서 기술 덕분입니다. 그래서 150분 이내에 타겟을 검출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저희는 라만 신호를 인텐시티로만 분석하지 않고 있다, 없다, 0, 1로 구분을 해서 검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감도로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The existing Raman analysis focused on measuring signal intensity, which had limitations in accurate quantification due to irregular amplification levels. As a result, ultra-low concentrations of viruses were often buried in noise, making their signals difficult to detect. The research team solved this problem by using digital counting. They divided the chip into a total of 100 microregions and mapped them to count the presence of target substances in each area as either 0 or 1. In other words, instead of measuring signal intensity, they counted the number of occurrences, enabling high sensitivity detection of even ultra-low concentration protein targets. The key to high-efficiency air purification lies in the filter. Advanced materials such as EPTFE membranes are at the core of filtration systems that capture fine dust. However, filter performance is not determined solely by the material itself. Its porosity and ability to capture fine dust are determined by how precisely this porous membrane is stretched.
2: 고효율 필터 안에 들어가는 EPTFE라는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 멤브레인은 다공성 멤브레인인데요. 연신을 해가지고 그 포로시티, 그러니까 공급률을 최대화시켜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멤브레인을 여러 가지 공정에서 이제 그 포로시티 값을 바꾸기 위해서, 성능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는 그 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o obtain filter materials optimized for the integrated air purification system, the research team digitizes and simulates this process. This equipment mounts membrane samples of specific siz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actual production process and precisely stretches them from both sides. Temperature, stretch ratio, and stretching speed that determine filter performance are all tested, and data is accumulated here. It'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at removes harmful gases and ultrafine dust and detects airborne pathogens in real time. This innovative technology is expected to help keep good air quality in multi-use facilities, such as nursing homes and daycare centers, ultimately making people healthier.
2: 향후에는 로봇 기술과 접목이 돼서 재난 환경이라든지 생물학적 오염이 있는 그런 공간에까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통합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각 저희가 개발한 핵심 요소 기술들도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백기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Dongyeong is called the Naples of the East for its beautiful harbor. As a natural archipelago, Dongyeong's cluster of islands are surrounded by the Blue Sea. Among the islands, Mirukdo Island stands out.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mainland by two bridges and an undersea tunnel. To get the full experience of the charming archipelago, then you must visit Mirukdo Island.
2: 이곳 미륵도는 바닷물이 이제 들면 섬이 되고 또 썰물이 되면 이제 육지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통로에 통영 운하를 만들었고요. 또 해저 터널을 건설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신화 SB의 전신인 최기호 조선소가 1946년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멸칠선과 목선을 만들다가 1970년도에 들어서 최초의 철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When you think of Dongyeong,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how it i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But it also happens to be the center of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Being a major contributor to the economy, the boom cycl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rectly impacted Dongyeong's economic growth.
3: Dongyeong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는 조선업이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화조선소라고 하면 통영의 많은 세수의 한 또 축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조선소의 이 부지들은 우리 통영에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한 어떻게 보면 통영시가 아주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 어떻게 한 중간에 또 역량을 하는 공간이었고.
1: Small and large shipyards were clustered around Mirukdo Island because it offered natural conditions.

0: regulations that are a boon to shipbuilders. People trying to make a livelihood gravitated to the shipyards where there were jobs. Stories that came out from this concentration of workers told how prosperous the place became.
1: 성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신화조선도 마찬가지고 망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통영에서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다 중단이 된 거죠.
0: Many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hipbuilding industry. But the worldwide declin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dimmed the once bright future of 통영.
2: 그 이곳은 1946년 작은 조선소에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서 올랐던 신화 SB 조선소의 본관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조선업이 세탐에 따라 신화 SB도 어려워졌고 5천 명의 근로자가 대거 실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파산한 조선소를 중심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 누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의 첫 단추가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입니다.
0: The former headquarters of a shipyard that once supported the local economy. Today, it no longer plays any major role after experiencing a boom-to-bust cycle. However, this building remained, biding its time. After undergoing a revival, now it is bringing new value to 통영. Like the boom times, 통영 needed a boost to reinvigorate the town.
2: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예전 신화조선소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공창업지원 공간이다 보니 큰 뼈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을 제외한 모든 층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1층은 아톨통, 갤러리, 지역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고요. 2층은 창업카페, 3층은 세미나실, 미디어실, 그리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북 라운지가 있습니다. 4층은 창업 랩실들이 23개가 있고요. 5층은 지역관광협업센터, 남해안 여행 라운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그리고 간단한 업무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해피랑, 6층에는 옥상 정원과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0: The 통영 Restart platform sounds like a place where people are encouraged to make a fresh start. The REST in Restart stands for tourism and travel, while ART stands for culture and arts. Like its namesake, it's about starting again. An abandoned shipyard that no longer supports the livelihoods of people has been repurposed to offer employment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3: 제가 컨셉이 우리 자원을 활용한 걸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곳이다 보니까 이 공간도 폐 조선소였는데 이렇게 멋지게 공간이 됐잖아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0: The story of an abandoned shipyard that has now become a place of hope and dreams after years of despair.

0: 8개나 있는 제게 아주 문화, 역사, 예술 축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님들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1: 통영 Restart Platform is serving as a hub for culture and the arts in 통영, as well as driving tourism. Under the belief that bringing together motivated people in the cultural space will move 통영 in a new direction.
0: 좋다. 그런 공간이었고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입주했으니까 많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하는 파트들은 하나의 업체만 있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1: Tenant firms in 통영 Restart Platform share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to prosper together. While the entrepreneur started businesses to better their own lives, it is still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통영. Sharing your problems with others can lead to a breakthrough in solving them.
0: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입주 단체가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입주 단체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쪽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조인을 함으로써 통영시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연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 While entrepreneurs make the 통영 Restart platform their permanent office, other people use the space how it suits them in a more organic way. The co-working space is on the fifth floor and named Happy Land,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기랑, meaning a hill above the sea, and happy. It is a collaborative workspace as well.
2: 통영이 좀 정취를 느끼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조선소를 유휴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폐조선소 인더스트리얼 분위기가 이렇게 무심 풍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버려진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가꾸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기 이름이 리스타트인데 저는 그냥 뭐 재창업 정도로만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레스트 휴식의 레스트하고 아트 그 아트적인 게 합해서 이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3의 언어로 이제 재취업 재창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탄생했는 것 같은데 통영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1: Many brainstorming sessions were held when converting the old shipyard into a useful community space. It was decided to create a space that could offer new opportunities to locals and laid-off shipyard workers while also bringing in tourists.
3: 교육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역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교육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육을 듣다가 4층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희망을 정말 원했었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1: The place offers people who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통영 a way to pursue their dreams. And the tenants who have moved here are using their skills to teach others. This is the value created by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where everyone prospers.

0: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도 이제 조선소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조선소 건물인지 모를 만큼 좀 깔끔했고 막 이런 청년들 스타트업 같은 것도 지원해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도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생산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건물이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지어졌다라고만 생각했고 진짜 신사업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 조선소 같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공간도 활용 잘하고 네, 되게 좋은 취지를 가진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One of the tenants at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supports the dreams of young creators. The founder has been producing one film a year with content that leverages Tongyeong's identity. Perhaps one day, Tongyeong will become renowned for its film industry.
2: 영화 찍는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기회죠.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이런 사무실이 생겼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 좋고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는 거니까 서로 그냥 밖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쉼터 같은 느낌의 공간이 돼서 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엔 좀 불안하게 일을 했더라면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하는 느낌?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Every year, people brimming with dreams and aspirations find their way to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more they come, the more Tongyeong will be known as a town for entrepreneurship and job opportunities.
3: Different 행사, different program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어울리는 행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거는 요 근방의 시민들이 교육 이런 거는 또 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여기 이 주위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더 그렇고 좀 더 많은 혜택이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주어졌으면
1: Like it were in its heyday, the renovated shipyard is occupied by many people. Having people exchange ideas and share their stories adds value to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4: Community 그러니까 통영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접근성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거, 다양한 거.
1: There is also a place where teens can pursue their dreams. It lends support to boys and girls in Tongyeong who want to become musical actors. Learning and practicing in this small space, these kids are the future of Tongyeong.
5: Here, 연습한 친구들은 통영에 있는 여러 문화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권위 있는 뮤지컬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 좋은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저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뭐 뚜렷한 뭐 학원도 아니었고 원래 뮤지컬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연습실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통영시에서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클래스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저희 아이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이 같이 좋은 뮤지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everyone at Tongyeong Restart Platform will converge around a single dream. To carve out a new role for the old shipyard in a nod to the shipyard's legacy, people are working hard to achieve a sustainable future.
6: Tongyeong 공간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들을 좀 한쪽에 조성을 해주고 이곳에서 우리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 되기를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걸 뭐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의미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공간으로 다 재생을 시키면서 이 공간들을 살리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이곳에서 수고하신 수많은 피땀을 흘리는 그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The aspirations of the local people of Tongyeong have fueled a beautiful renaissance of the former shipyard headquarters. To create value in which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dutifully supporting.
7: 저는 이 건물을 제 집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오고 싶은 공간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 공간을 관리하는 주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른들도 좋아하시는 공간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소 그만두고 굴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또 은행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통영에 있으려고 해봤는데 저한테 이 공간은 좀 저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고 뭔가 좀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1: Even though the town went through a time of crisis,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is now setting an example as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success story. We're hoping to hear more about it in the future.
4: 당연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는 게 맞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공유를 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관리가 되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참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도 되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3: 안내자. 저한테는 안내사입니다. 모르는 길, 아니고 안 가본 길, 이런 길을 가게 해주고, 정보를 줘서 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계기도 있고, 이 안에 사람들까지도 협력하거든요.
8: 신화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조선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많은,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체할 만한 이런 공간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 또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공간인 만큼,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 일에서 창의적인 부분이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3의 막, 좀 다양하고 힘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A space that had experienced a boom and bus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of hope and rejuvenation for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people making efforts to breathe new energy into Tongyeong. We wholeheartedly support the ongoing story of the Tongyeong Restart platform and the new path it is creating.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온앤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재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1: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웠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자.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0: okay. So, let's go.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0: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and you use
2: a cleanser.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 just kind of comes as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0: Moisturize?
2: Like, yeah.
0: Oh, really?
2: Top, yeah. I don't use anything else.
1: Cleansing is so
0: good. Bye-bye.
4: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어, 저 처음 봤어요.
4: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4: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0: 예. 외국 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4: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잠시만요.
4: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Oh. Young ladies.
0: Young lady, is it okay?
1: Yeah, yeah, my daughter.
0: Ah, is your daughter? Oh, okay. Okay, where are you from?
5: Singapore.
0: Singapore.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1: Mm, yeah.
0: Oh, really?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5: Really?
0: Yeah.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1: Mm.
0: Oh, really? Oh.
5: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4: Ah,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5: It's either you just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5: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5: Am I? You use Rolet.
0: Rolet?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4: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5: My mom introduced me.
6: Oh.
5: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5: Yeah, yeah.
0: Okay,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4: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4: 누님!
7: 인터뷰
4: 잠깐 가능하실까요?
0: 감사합니다.
7: 포즈세요?
4: 당연하죠.
7: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4: 너무 좋습니다.
7: 기다려.
4: 코지
7: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이쁘게 기다려.
4: 코지 앉아.
0: 오!
4: 코지 클렌징 뭐 써?
7: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도.
7: 아,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7: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아, 각질.
4: 예민해져가지고.
7: 예민해지죠.
4: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0: 네.
4: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7: 아, 저는 워터로 먼저 지우고.
4: 네. 클렌징 워터?
7: 네.
4: 아.
7: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0: 오, basic.
4: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basic.
4: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한국 제품인가요?
7: 아, 마녀공장인가?
4: 마녀공장.
7: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4: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7: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4: 그렇죠.
7: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4: 아, 세정력이 좋다.
0: 세정력이 좋다.
7: 다른 것보다.
4: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7: 그거 좀 덜 한 것 같더라고요.
4: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0: 네.
7: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7: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7: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0: 아 꽃보다 남자?
4: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네. 안 해드렸잖아요.
0: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줘요 전체적으로.
4: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4: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0: 아, 소량으로 하면은?
4: 네,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아,
0: 그렇죠. 그럴 수
4: 잠시만요.
0: 있죠. 타신 것 같은데요?
4: 자, 인터뷰 행사 출동해볼까요?
0: 그럴까요?
4: 안녕하세요. 혹시.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3: 아, 네.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0: 아, what about English? Is it okay? 네, 네. Oh,
6: okay.
7: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8: 맞아요.
7: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9: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8: No.
7: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7: Lagom.
8: Lagom.
7: Lagom. Use two.
9: Oh.
7: Use two. Yes. Lagom friends.
9: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8: Oh. Oh. There. Are you using Korean brand?
9: Yes.
8: Oh. Oh.
9: Yeah.
8: Okay.
7: Oh. All.
8: All Korean brand.
7: Do you
8: see? Our foreign friends. Did you see? Okay.
7: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0: 어, 혹시 인터뷰 잠깐 가나 할까요?
7: 아, 아 진짜요?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10: 네.
8: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10: 네.
11: 아, 네. 네.
8: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11: 꿈이라서.
7: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10: 아, 형, 그래서. 뭐.
7: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10: 아, 예.
8: 네. 아, 사실 큰 문제가 있죠.
7: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10: 오일 하고
7: 오일
8: 클렌징. 오일
7: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0: 타겟 뉴스들
1: 역시
0: 또 추천받았어요.
1: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0: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선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Review.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Wow. 아도나선.
1: Yeah.
0: 와.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 뷰티템을 추천 받았는데요.
1: 예. Yeah.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네 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1: 아, 네 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0: 예.
1: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1: 진짜다.
0: 예.
1: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쵸.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어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1: 아, 워터.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1: 어.
0: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1: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1: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1: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0: 예.
1: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1: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1: 네.
0: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1: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1: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따닥 해야 된다. 손에
1: 네.
0: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요 정도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2: 예.
1: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1: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1: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1: 네.
0: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1: 그쵸?
0: 건성과.
1: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1: 네.
0: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걸 안 지워주는데?
1: 아니, 괜찮아. 우리 솔직히 리뷰 타임이야.
0: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클렌징
1: 네.
0: 밀크가.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1: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1: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 오.
0: 수분감도 보면은
1: 네.
0: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1: 그러네, 촉촉하네.
0: 그쵸? 촉촉합니다.
1: 자,
0: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1: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1: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1: 네.
0: 세안은
1: 네.
0: 같은 브랜드
1: 네.
0: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일 그 때가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1: 네.
0: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1: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1: 아, 바로 해야죠. 2차 세안이니까.
0: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1: 아, 그쵸.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0: 그쵸.
1: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1: 좋아요.
0: 준비가.
1: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쵸.
1: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2도 운동 된다.
0: 아니,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0: 그러니까 어,
1: 볼게요.
2: 야.
0: 우와.
2: 야.
0: 우와.
2: 오. 오.
0: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2: 쫀쫀한 걸 골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야.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0: 야.
2: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0: 와.
2: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0: 와.
2: 자, 그럼 이어서
0: 네.
2: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0: 그러니까 진짜 일단,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2: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0: 어, 네.
2: 됐어.
0: 오케이. 한번 해봐요.
2: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해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0: 네.
2: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0: 오.
2: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0: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0: 네.
2: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네.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0: 와~
2: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0: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2: 그쵸?
0: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2: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0: 네.
2: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0: 아, 아침에 쓰기에.
2: 그렇죠.
0: 왜요?
2: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아침에 사용하고 나는 물 세안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2: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0: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2: 좋아요.
0: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0: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2: 핸드크림 뭐 하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0: 어.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2: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0: 어, 좋아요.
2: 좋아요만 하면.
0: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2: 그쵸.
0: 그러면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어.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2: 그쵸.
0: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치
2: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2: 어, 쫀득쫀득 촉촉하고
0: 아, 아 촉촉하다. 아, 촉촉하다. 쫀득쫀득해.
2: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0: 이해했죠, 이해했어.
2: 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0: 저걸로? 네. 오케이, 좋았어, 이거
2: 됐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2: 그쵸.
0: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관리, 그린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2: 오. 오.
0: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2: 그쵸.
0: 이게 모공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2: 오.
0: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2: 와,
0: 카디비가.
2: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0: 와.
2: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2: 오.
0: 완전 그냥 끝. 오버.
2: 오.
0: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2: 바르고 있으면은?
0: 어.
2: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0: 그렇지, 일석이조인 어. 거죠.
2: 사실 어.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2: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0: 뭐?
2: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0: 아니요, 전혀.
2: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비키니?
0: 좀 무거워요.
2: 무거워요?
0: 네, 솔직한 네. 네. 풀림감도 있습니다. 오. 약간 시원해요.
2: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은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오.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 감사합니다.
2: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0: 이게 거품이죠.
2: 어, 나네! 납니다!
0: 거품이죠. 오!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오. 아, 확실하네.
2: 야,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진짜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0: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냐? 쫀쫀하게 그쵸.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2: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2: 맞았어요? 제가 BTMC인가 봐.
0: 네, 그쵸.
2: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0: 네.
2: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2: 왜 빵소리라고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2: 솔직하게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2: 아, 없어요? 네,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2: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네.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2: 그쵸, 그쵸.
0: 그래요.
2: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2: 어,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2: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2: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0: 그러니까.
2: 이게 이 클레어가 네.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0: 네.
2: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도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2: 자, 네.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2: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네.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네. 와이엇부터 택 골라주시죠.
0: 제가 솔직하게?
2: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오.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2: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2: 저는
0: 네.
2: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0: 어 왜요?
2: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네네.
2: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그쵸.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2: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2: 드르륵.
0: 드르륵. 오, 야.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2: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2: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라.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0: 신기한데?
2: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뷰티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0: 아, 맞아요. 그래서
2: 사명감을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우와!
2: 장난 아닙니다.
0: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2: 와.
0: 근데 너 뭐야?
2: 이제
0: 원신인가?
2: 맞긴 맞는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게 1,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모하게도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0: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2: 나 지금 느낌 왔어.
0: 나도 느낌 왔어.
2: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0: 근데 그거 알지? 또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2: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좀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0: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2: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0: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2: 아, 내 스타일이야.
0: 저게 무슨 영감이야.
2: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 지사. 하네, 되네, 나오네. 뭐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0: 그걸 그 탓을 한다고?

0: 내가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영상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1: 하나, 둘, 셋.
0: 짜란. 짜란. 오.
1: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0: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1: 좋아요.
0: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1: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0: 안녕!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to set the fac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 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든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 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그 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투란도트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버전이 아니고 뮤지컬 투란도트로 한국에서 딤프에서 처음 탄생을 한 온리 한국 창작진으로 이뤄진 그런 뮤지컬 투란도트입니다.

0: 뮤지컬 트란토트에서는요 가상 왕국 오카케 오마레라는 물속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사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칼라프와 칼라프의 아버지 랑 류라는 인물이 이제 도망쳐 나오다가 길을 잃고 오카케 오마레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2: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3: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2: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3: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2: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2: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2: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0: 오페라는 또 오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클래식한 맛이 있다면 이번 2026년 트란도트는 또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관객들이 보시기에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 발 밑에는 어둠, 끝이 없는 절벽, 길을 잃은 사람 또 길을 찾는 사람. 나는 지금 어디 어둠 속에 있나.

0: 요즘 관객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더 현대화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악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훅이 강한 송들이 많아요. 계속 귀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렇게 훅이 강한 후렴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음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친숙한 공연이 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3: 가실래요?
4: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5: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6: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3: 오우, 매력 덩어리 도도한 미소.

0: 할 수 없어.
1: 청순한 관능에 차가운 유혹, 숨을 못게 하는 그 눈빛.
2: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미로가.
3: 저에겐 정말 큰 사람이고 거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트란도트는 정말 막대하고 하대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 신분 차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아프지만 나설 수 없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죠.

그 1년에 3개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트란도트 공주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녀를 이 저주로부터 꺼내야겠다는, 꺼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칼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왕자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름다운 공주를 본다면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구출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칼라프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 작품을 하고 뭐 연습할 때부터 느꼈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는 사랑이구나. 각박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걸 잊고 있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다시 느꼈고 많은 관객분들이 보면서 아 맞다 사랑 사랑해야지 이 메시지를 안고 가셨으면 해요.
1: 프란도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2: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데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1: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0: 가족끼리 왔다면 가족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연인이 왔다면 연인들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공연 끝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그 증오의 저주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서울 변두리 쌍문동에 살고 있는 분 동만이라고 합니다. 주로 문자로 소통하는 게 가장 편한데 또 영상이라는 것으로 다른 관심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제가 한번 꼭 한번 해보고는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관계로부터 빚지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타종의 희생에 빚지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빚지고 산다는 어떤 파생된 정서 같은 것들, 그 관계의 중요성 같은 것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슬픔 같은 것들, 그 번뇌 같은 것들을 좀 시로 써보고 싶었고요. 그런 게 그 시절에 가장 좀 많이 분출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많이 흔들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정하고 확언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은 주때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분별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최선의 나의 언어를 선택하려고 하고 나의 관념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네의 흔들림이었고 그런 메타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르는 잠은 근해 이후에 제가 거의 40대에 썼던 시잖아요. 그 시절이 저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사는 것도 좀 피곤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게든 제 자신은 좀 구현을 하고 싶었고, 좀 시를 읽어보면 유치원에 하교하는 아이들이 그 나뭇잎을 던지면서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 분쟁이 많고 늘 피곤하고 제 삶도 피곤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도 아프지 않은 놀이 같은 싸움만 하고 살거나 노동도 놀이인 세상을 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제가 평화를 희구하는, 그리고 세상에 좀 뭐라도 평정과 평화를 담는 그런 시였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소명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의 언어를 책임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갑니다. 내가 시로 무엇을 썼더라도 어떤 슬픈 서사를 다뤘다고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갖고 살기가 어렵죠. 저는 그래서 시는 그 순간의 최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가장 순수한 상태로 내가 느낀 어떤 감정의 파동들을 잘 정화해서 언어로서 써내는 것, 이것이라고 좀 보고요. 시인은 시로서 말하는 것이 궁극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 순전한 제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늘 언어와 내가 고투하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줍지 않은 명예라도 이렇게 주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나타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속에서 가장 내가 순수하고 물처럼 흐르는 정열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의 싸움이고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들은 던진다. 돌도 공도 아닌 나뭇잎을, 욕도 악다구니도 아닌 나뭇잎을. 나는 싸움 구경을 하느라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건너편 은행나무에 기대어 물끄러미 바스락거리는 입과 속닥거리는 입 사이에 누워본다. 사는 내내 노란 비명만 터지면 좋겠군. 맞을수록 웃음만 나오는 싸움이라면. 아무도 아프지 않은 나뭇잎 싸움이나 하고 살면. 구르는 잠이나 실컷 자고 살았으면. 또 노랗게 달뜬 것들 속에서 누렇게 아픈 것들도 찾아본다. 부스럭거리는 기침과 등창이 생긴 등어리를 확 뒤집어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과 그것이 함께 뒤집어진다. 참외 배꼽을 가진 아이들도 나도 함께 뒤집어진다. 순간 중력도 없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역자와 저자와의 소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시는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휘가 이제 문장을 만들잖아요. 문장이 또 리듬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또 보면 서른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고역에 쓰는 말 같아요. 서른이라는 말은 슬픔보다는 좀 약간 복잡다단하고 좀 심오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슬픈 일 덜 생각하고라고 원제목을 정했으면 사람들이 제목이 이렇게 밋밋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번역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가을을 많이 타는데 가을 탄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런 문제를 뭐랄까 간극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일단 역자와 저자와의 그 번역 과정에서의 서로 삼투압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제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술 먹고 밥 먹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밥을 나눠 먹는 것이 그게 저는 시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누구의 노동력을 갈취하거나 혹은 누굴 걸 거저 얻어먹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밥을 벌어서 타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밥을 나눠 먹고 사는 것도 시의 일이고 시도 결국은 더불어 쓰는 거죠. 혼자서는 못 쓰니까 같이 살면서 혼자 쓰지만 결국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는 항상 평화로운 밥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실패할까 봐, 시로서 실패할까 봐. 그것 앞에서 늘 마주 서는 게 또 시인인 것 같고, 그런 경각심이 없고, 이를테면 별로 좋지도 않은 작품을 발표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도 안 들면서 이런 것들이 관성화될 때 시인도 결국은 이렇게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공포, 그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가면서 또 그것을 뭔가 유지하거나 조금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주는 희열, 그 매혹에 또 빠져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 종이 지도를 보고 여행을 떠나던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길을 잘 안내해 주지만 옛날만 해도 종이 지도 한 장에 의지하며 길을 찾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좋을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풍경과 장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멋진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길 닿는 대로, 추억이 이끈 대로 향하는 낭만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1: A relaxing park and forest pass by the bank of Han River, a concentrated area of high rises and houses full of old yet comforting vibes. A town where everything mentioned coexists, Mapo-gu knows how to show its color in various ways. While most have vanished by now, the way the town used to be still crosses our minds. Let's walk back in time and remember how things were in the past.
0: 이곳은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망리단길입니다. 아,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 부호 건물들, 예, 주택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옛날 소아과 병원인데, 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옛날 건물들을 다 허물고 없애버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관은 옛날 건물이지만 잘 보존하고 안에는 이렇게 새롭게 꾸미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MZ세대들이 말하는 힙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Where antique and excitement coexist, let's find out what makes Mangwon-dong so special. There's one thing so grateful for always staying by our side. It's the traditional market where love is shared all around. Open for some 40 years in the town, Mangwon Market seemed as vibrant as ever. While looking around the town relaxedly, a sight of a familiar and cozy residential area unfolded before my eyes. My feet stopped walking in front of a barber shop that anyone could tell had been there forever.
0: 이야, 이거 삼색 이 원통형 간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딱 옛날 이발소 간판인데, 야, 이게 아직도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주택가에 이렇게 옛날 이발소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참 더 정감이 갑니다. 이 건물 자체도 그 세월의 힘이 느껴지고 흔적도 느껴집니다. 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아. I'm excited to see whom I'll be meeting here.
0: 시작하겠습니다. 안에 계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예.
2: 아, 일단 들어오세요.
0: 예, 들어가면 될까요? 예, 예. 아, 예.
2: 반갑습니다.
0: 예, 아.
1: What layers of memories will I encounter here? A barbershop full of traces of time, hard work, and a relaxing vibe for a cup of tea. I'm here to hear the warming stories that forged this place.
0: 아, 제가 마치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분 맞으시죠?
2: 그분이 그분일걸요?
0: 그렇죠. 아, 우리 이제 그런데 말이죠. 네. 아, 여기는 이발소인데 이발소 아저씨는 안 계시고.
2: 맞아요.
0: 아니 뭐, 네, 다시 뭐 미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발을 좀 직접 해주시나요?
2: 제가 이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발이냐면, 네네, 말과 마음을 다듬는 이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네네, 68년 동안 이발을 했던 할아버지가 직접 50년 동안 운영하시던 이발소예요.
1: 네. For a long time, this place has seen how long of a road that the barber had to walk on his own. It was more than just a barbershop. It gave comfort to the neighbors.
2: 우리 할아버지가 이릉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만 49년, 50년을 정말 의자 3개에 놓고 이발을 하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원주민으로 오셔서 망원동에서 오셔가지고 아들 둘 대학 보내고 손주 등록금까지 이 이발 의자 3개로 다 했다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3: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테이블에 네. 이발소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할아버지가 보일러도 안 떼시고 그냥 연탄을 그냥 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타일이 할아버지 그 당시 그 타일 그대로예요. 야,
4: 이것도 옛날 이발소 타일이에요.
2: 네, 그대로. 그래서 이쪽 와. 보시면 여기가 할아버지 연탄이 있던 곳이어서 안 지워져요. 제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 네네. 오며 가며 산책하다가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할아버지랑 친구가 됐고 결국은 이제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됐어요.
3: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외관도 이발석 느낌 그대로 살리시고 네. 여기 안에 보니까 저 이발할 때 앉는 저기 의자.
2: 맞아요.
3: 네, 의자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거
2: 소품들. 네,
3: 소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2: 맞아요. 할아버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네네. 그냥 할아버지 썼던 의자 그대로 할아버지 영업신고증, 그 당시 요금표, 살균 상자. 네. 저기 보면 로션 있어요. 로션.
3: 로션.
2: 나우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건 이제 할아버지의 그 시간을 오마주하면서 네. 이렇게 모셔놨죠. 네.
5: 뭐라고요, 할아버지?
6: 생명이라고
5: 연장의 생명이라고
6: 이봤어 네.
5: 맞아 연장의 생명이지.
1: The place is built by the barber's hard work and the director's love for the town and the aura that makes it unique.
3: 아니 근데 이 신발은 정말 오래된 수작업을 해서 만든 신발 같아. 그렇죠. 나무로 돼갖고.
2: 네, 맞아요. 눈썰미가 있으시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할아버지 키가 엄청 조그마셨어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그 의자에 앉으면 머리 위를 못 자르시는 거예요.
3: 저처럼 이제 키 큰 사람들 오면.
2: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접 할아버지가 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대서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 위에 새처럼 살짝 올라가세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3: 손재주가 좋으신 게 딱 느껴지는
2: 그쵸.
3: 게 보통 그냥 여기서 만들고 네. 많은데 이렇게
2: 고무까지 다
3: 고무까지 되시고. 이렇게 다 되고
2: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대단한 고객 만족 서비스 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프로셨거든요. 그래서 머리 한 올도 안 놓치고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셨죠. 이것도 너무 소중하고
1: As the barber put all his heart into taking care of the locals' hair in the past, this place now greets and gives solace to those feeling down and exhausted by listening to their stories.
2: 아카이브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같아요.
3: 네.
2: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거의 과거의 그런 시간, 이런 역사 이런 것들 정리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벌써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꾸려왔던 60여 년의 시간을 저는 제가 잘 이어드린다고 생각해요.
3: 네.
2: 후손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1: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preserving it to this day. May the scent of memory remain for long in this space. A signboard can indicate many things about a place, and how long a place has been there is one of them. And this is where my feet stayed idle again.
7: (웃음) 그 옛날 다리면 저렇게 막 연기도 나고.
1: And as my heart told me, I mustered up my courage to walk in.
3: 사장님, 안녕하세요.
8: 네.
3: 예, 저 신의 좀 하겠습니다.
8: 예.
3: 아.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장사하신 지?
8: 망원동에서는 한 40년.
3: 40년이라요?
8: 83년 네. 해봤으니까.
3: 이야.
8: 그 이 자리에선 거의 30한 7, 8년?
3: 네, 야.
8: 옆에서 해다가 이제 연락 받고.
3: 네. 여기 뭐, 여기 이 동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8: 그렇지, 거의 다.
3: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 세탁소를 운영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8: 그, 제 직업이.
3: 네네네.
8: 72년도부터 여태까지 한 거니까 한 50몇 년 했다 보니까. 꾸준히 그냥 한 직업만 했어요.
3: 네. 사장님, 옛날만 해도요,
8: 네.
3: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자전거 타신 우리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들고서 세탁! 세탁이 왔어요!
0: 자, 당 맡기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 봤거든요. 네. 사장님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8: 그전엔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했고, 아파트에서 그게 제일 먼저 그렇게 됐고, 네. 동네에서는 이제 보통 주문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와서 주문 갖다 해주고 그런 거죠. 네.
1: A place where the owner experienced all the joy and sorrow in his life. Every part of this place is history that's untradeable.
0: 실, 와, 종류별로 다 있네. 그리고 옛날 세탁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동네에 지도가 다 이렇게 항상 붙어져 있었어. 그래서 어디 동네 누구누구, 어? 딱 이렇게 세탁물을 찾으러 갈 때 편하게. 야. 요 지도 보니까 이제 한눈에 이 동네를 알 수 있겠네.
8: 사각으로 된 거 이제 망하니 또.
0: 네, 그러니까요. 네. 야.
8: 세탁소도 가게들이 좁으니까.
0: 네.
8: 옛날엔 지금이야 우리는 좀 넓지만은 좁은 집들이 많더라고 반 정도요.
0: 네.
8: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길면은 장소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 반쪽짜리요. 오바르크만 치는.
0: 네.
8: 지금 안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0: 그러니까 이 책상에 또 이렇게 센치도 다 돼 있는 거예요.
1: How soothing is the sound?
8: 이렇게 이제 풀리질 않고.
0: 네네네.
8: 그냥 뜬 걸로 풀려서 들어가니까.
0: 야, 짱짱하게.
8: 이렇게 떠주는 거지.
0: 네네, 그렇죠.
8: 조금만.
0: 네.
8: 요새는 젊은 분들은 다 바가 입어. 치즈바지도 바가 입는 편이고.
0: 네.
8: 옛날 분들은 그래도 옷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0: 접어서.
8: 또
0: 아, 그니까, 그, 옛날에는 옷값이 비싸니까, 네. 이렇게 접었다가, 네. 이제.
8: 아니, 표시 안 나겠고.
0: 네, 접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이 이제 키가 크고 점점 네. 크면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탁소 와갖고, 요거 터달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내서 있는 거예요.
1: 네. This place instantly brings anyone to their past and makes them go, those were the days.
0: 이 가위가, 원단 자르기에 최적화된 가위예요.
1: Even if time changes, an old laundry place like this always has a place in people's hearts. I'll come back another time. And like that, my jolly stroll in the town of Mapo continues, where old and cozy vibes of the past can still be found in the middle of tall buildings. This is Ayeondong, where old and now are well kept and blended. Here, I join a special guest.
0: 우리 그 마을 여행 활동가 네네. 박영희님.
4: 네.
0: 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1: I go on a special village bus tour around Ayeondong with Park Young-hee, a Mapo village traveler. This village bus has been taking villagers across the town for as long as they can remember. Everywhere the villagers went, the bus went too, while reaching all corners of the town.
0: 근데 이제 버스가 좋은 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동네 풍경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Thanks to the bus doing all the heavy work reaching the top of the steep hill, the villagers can stay relaxed while enjoying the view of the alleyways where there's still love and warmth.
0: 아, 여기 정말 저도 이제 오랜만에 와보는데요. 아.
9: 이제 아현이라고 하잖아요.
0: 네.
9: 아 현자가 들어간 거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0: 아.
9: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시내 나가면 송현, 뭐 홍현 이런 유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동네예요.
0: 아.
9: 그러니까 좀
0: 버스가 이 돼지슈퍼 앞에 쓴다던가.
9: 네네 맞아요. 마을버스가 여기 돼지슈퍼 앞에.
0: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1: 네. In the corner of the middle of a steep road sits an old corner shop. It's been around here almost forever. A place that grew alongside and still remains with the locals. The corner shop has been around the village for over 50 years, providing daily necessities for the residents.
0: 이렇게 길도 이렇게 딱 껴 있지 않았을 거야 도로를 이렇게 거의 그냥.
1: It's also known for where the movie Parasite was filmed. I had a chance to speak with the owner.
10: 그 당시 이 딱 나는 뭘 뭐 기생충이 뭐 끝났으면 우리 이제 영화 한번 우리도 이제 보고 그걸로 끝나고 잠잠해져 버렸는데 그 미국에서 그 받고 상을 받으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스페인 그 여기저 기자들이 막 들어오는 게 스페인에서 왔다 그래요.
3: 영화 그러니까 잘 되고 관광 명소가 된 거야.
10: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분이 한 세 네 명이가 사진기를 이렇게 이런 걸 딱 들고 들어오면서 스페인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유럽 분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1: Working day in and day out with diligence had led him to a moment of cinema.
7: 아 정말 옛날 보던 슈퍼 그대로 있네요. 야, 저 시계부터 해갖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야, 50년 동안 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가게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10: 뭐 아니 배운 것이 이것뿐이라. 그거 뭐 딴 거 하자니 할 수도 없고.
7: 네.
10: 그리고 또 이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집이 돼가지고 누구 줄 수도 없고.
7: 네.
10: 그래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중입니다.
7: 아 그러세요?
10: 네 너무 안 돼서.
7: 아 그래도 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이 동네 분들한테 여기 이 슈퍼는 어떻게 보면 좀 애착이 가는. 정말 사랑방 같은
10: 예.
7: 그런 슈퍼일 것 같아요. 동네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 근데 그런 그 글쎄 그거의 아쉬움이 너무 서글퍼요. 웃는 말에서 이 지금은 젊은 분은 나이 먹은 분들한테 잘 안 올라 그래요. 예. 너무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이 담배가 밑에 가게가 담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거리 손님이 그냥 밀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있는 채 없는 채 모르는 채 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동네의 분위기입니다.
7: 네.
10: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1: Since nothing can evade the power of time, the owner says it's easy to be forgotten gradually.
7: 옛날 이런 거 와 이거 어떻게 많이. 사다 먹었거든요 이런 거 학교 앞에 슈퍼 같은데 추억의 쫀득이.
1: Once a young place where his hectic youth was spent and where fragments of the couple's lives had been shaped, it's only my hope that they continue to share their love and heart with those around them as long as forever.
7: 계단 올라가면 됩니까?
9: 네, 네, 이 계단 끝까지 올라가셔야지 이제 아현동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7: 네.
9: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은 곳에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7: 네.
9: 그런데 강복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피난민들하고 이농민들이 이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7: 예.
9: 이곳에 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많이 살게 된 거예요.
7: 네.
9: 그러니까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7: 네.
9: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집들이 바뀌게 된 거죠. 빨간 벽돌, 이렇게 70년대, 80년대를 상징하는 이런 건물들도 많이 좀 바뀌게 됐어요.
1: Walking up the steps street in Ayeondong took me to a sight that made me feel like time stood still for a moment. The vibe that the place gives off is created by the hardworking locals.
9: 그래서 이렇게 동네마다 계단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7: 예.
9: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보셨지만 계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7: 네.
9: 그래서 이 계단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7: 여기 잠깐 앉았어.
9: 네네. 이런 그림들을 마을 주민들이 기획을 해서
7: 네.
9: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7: 네.
9: 근데 이제 좀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남아있는 건 이 그림뿐이고
7: 네.
9: 다른 지역의 계단들은 좀 사라졌어요. 아까 걸어오셔서 보셨겠지만
1: Running into relaxation and solace while walking an uphill road. That may be the charm this town possesses.
7: 연인들이 많이 뽀뽀도 하고 그랬어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9: 완전 그렇죠.
1: While many things have been gone and come, Ayeondong is where yesterday and today blend in harmoniously while retaining its unique charms. I will try my best to keep a memory of this scenery and vibe deep in my heart, as we'll never know how long they can remain as they are now.

0: My next destination made my heart thunder so loud in my chest. I took myself to the youthful and vibrant streets of Hongdae, or Hongik University. This place always seems to rejuvenate the youth and innocent emotions dormant inside me. I am as excited as ever to look around the final place to search for memories today, located in the heart of Hongdae.
1: 야,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의 정말 피 끓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아, 홍대 예, 거리입니다. 아, 대학가 거리다 보니까 아주 이게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예. 저는 매번 여기 올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좀 젊어지는 느낌이 정말 듭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하루하루 매번 올 때마다 매번 바뀌고 변화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예.
2: 야, 여기 아직도 있네. 야. 그 예전에 말이죠. 저희 미술도구 사러 이제 다니면 선생님께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기 홍이어만 가서 미술도구 사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미술도구의 천국. 정말 야,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은 여기를 마치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드나들던 그런 곳입니다.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갖고 참 고맙습니다. 아, 아직도 호미화방은 건재합니다.
0: As an art student myself, many of my memories were made here as well. This old atelier has been around for nearly a century. It remains standing to this day at the entrance of the university since 1975. Not only has it provided every need for art college students, but it also has been an old friend for them.
2: 여기 오면 이 화방 특유의 냄새, 향.
0: I was also momentarily taken back to the good old days.
2: 야, 여기 물감들도 있고,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하고 다닐 때 입시할 때 항상 그렸던 아그리파. 야, 줄리아. 아, 이거 대세울에서 연필 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에서 여기 이제 아크릴 물감들. 여기 오면은 정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눈이 돌아간다.
0: While reliving that moment when I aspired to be so much.
2: 어,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2: 혹시 그 뭐 좀 여쭤보려고.
3: 아, 예, 예.
2: 여기 사장님이세요?
3: 네.
2: 아, 제가 또 우연찮게 사장님을 또 잘 만나갖고 아, 사장님한테 이렇게 쉽게 제품을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3: 아, 이거 별 말씀을요. 예. 제가 할 일인데.
2: 아,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이제 유화 물감을 이제 찾고 있는데 아크릴 물감을.
3: 네. 아크릴 물감이요?
2: 예, 예, 예.
3: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따로 쓰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2: 캔버스를 좀.
3: 아, 캔버스는 2층으로 올라.
2: 아, 2층 올라왔는데. 예. 아, 예, 그럼 2층 올라.
3: 근데 이렇게 뭐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제가 더 그냥 뭐.
2: 아, 아, 아, 아.
0: Maybe this is what the power space is about. I was clearly reminded of that time. I came here to buy art supplies and tools.
3: 아버님이신데 일대 사장님이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랫동안 아, 이 마포구의 이 홍대에서 아, 이 호미화방 잘 지켜주시고 시작해 주셔갖고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3: 저 유명한 분이 오셔서 아버지 일부러 저 좀 소개 좀 시켜드렸어요.
4: 네, 제일 고맙습니다. 네.
0: The father and son have been running this place daily only with love for the students.
5: 그 당시에 이제 14평에서 일로 옮기니까는 여기는 처음에 여기 한 200평, 한 250평 되거든요. 14평짜리 물건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그때 옛날 약방 같은 데 보면 천장에 약봉지들 막 매달려 있습니다.
2: 네, 네, 빼곡하게 이렇게
5: 그런 식으로
2: 도서관처럼
5: 네,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을 여기다 막 그냥 이렇게 늘어놔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2: 워낙 넓으니까.
5: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업체들에서도 홍해는 믿을 만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결제 날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복날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빚을 내서라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나 하면 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한 업체는 열 달을 결제를 미뤄줬어요. 팔고 나서 갚으라고.
1: 실제로 많은 이제 미술 학도분들이나 이제 미대를 꿈꾸시는 학생들이 여기 호미화방을 와갖고 재료 구입해서 입시도 보시고 실제로 미대를 지원해갖고 합격하시고 그런 꿈을 이루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5: 그럼요. 예,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해줄 때가 굉장히 고마워요. 호미에서 물건 사갖고 내가 전시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대상 받았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1: 와, 진짜 뿌듯하실 것 같아요.
5: 예.
1: 네. 뭐 대학교 합격도 있을 거고.
5: 그럼요. 예.
0: The way they felt happy about it as if it were their own business also made my heart warm. I could see why they've constantly been loved and adored by their customers for nearly five decades. To the spaces that remain original and bring excitement to our hearts, I want to say once more, thank you for staying where you are.
6: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태권도
1: 코리아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저는 외교부 디지털 공공의료과 곽찬란 사무관
3: 박수빈 인턴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 오늘도 태권도원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무관님, 오늘은 태권도원에서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2: 맞습니다. 지금 이곳은 5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100명이 넘는 태권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태권도입니다.
3: 오늘부터 3일간 이곳 태권도원에서는 국가협회 품새심판위원장 워크숍이 열리는데요.

0: 각국의 심판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태권도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1: 태권도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공통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0: 2014년 세계 태권도 연맹은 이곳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 유일의 중앙 훈련 센터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태권도 교육의 표준을 만들고 각국의 지도자와 심판을 양성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수련생과 각국의 태권도 리더들이 이곳을 찾아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1: 태권도원이 어떻게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수 있었는지 김중원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 Taekwondo-won is home of Taekwondo spirit. Taekwondo-won is not only place for the education and the training, but also feel the Taekwondo spirit. We have many training camps, many event programs for cultural exchange and representing diverse cultures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d a Grand Prix challenge on August. 4 gold medalists from the Paris Olympics participated, and we had World Para Taekwondo training camp. We are planning to set up the virtual training experience areas, and we are planning to host G6 level World Taekwondo Grand Prix and Para World Championships.
0: 태권도원은 태권도의 교육과 수련, 연구뿐 아니라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모이는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1: 이곳 태권도원 도약센터 대강당에서는 국가협회 품새 심판위원장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품새 경기 규칙 해설과 채점 교육입니다. 심판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번 워크숍은 세계 각 국가에서 동일한 수준의 품새 경기 규칙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참가자들 모두 집중하며 교육을 듣고 있네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T1 경기장에서는 품새 기술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0: 품새 동작 하나하나에는 예의와 존중이라는 공통의 가치가 담겨있죠. 바로 이것이 태권도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태권도라는 공통의 언어로 연결된 각국의 품새 심판위원장들, 이들에게 이번 워크숍은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My name is Raymond Su. I'm originally from Taiwan. Right now I live in United States. I'm running a Taekwondo school. I'm a senior Kirogi and Pumse referee. We like to help the learn all the standardized Pumse guideline. We'll bring it back to our continent and then we share with all the referees.
4: My name is Linda Pace and I'm from Oceania Taekwondo Secretary General. Pumse is always my main aim, and because Pumse is important for me, that's why I'm here. And I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Pumse, the new rules, and also get to know everybody. I think it's about the new rules and also what we hear from the other participants, I think, which is very important, so that it actually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the Pumse and also the Pumse rules, plus also the competition as well.
5: I'm Master Junior Pee-wee Roshan from West Africa, Liberia, President of the Liberia Taekwondo Federation, because we want to gain more knowledge in Taekwondo to be able to teach less fortunate children and people who desire to learn Taekwondo. So many things that got me motivated to be here in Korea, because I want new idea and new techniques to go back home and share with my fellow Liberians.
1: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다르지만 태권도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 되는 각국 태권도 리더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태권도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힘,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50개국 100명이 넘는 태권도 리더들이 이번 국가협회 품새 심판위원장 워크숍을 통해 3일간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키운 각국의 태권도 리더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매력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 앞으로도 코리아즈는 여러분들께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지금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곽찬란 사무관,
0: 곽수빈 인턴이었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1: Hello, my name is Jasmine and I'm from the UK.
0: 와, 영국에서 온 자스민 양이라고 합니다. Congratulations on getting to meet Close Your Eyes like this.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Close Your Eyes?
1: From your debut album, what is your favorite song?
2: 아, 저는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 날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재미있는 가사와 밝은 에너지, 밝은 분위기 곡이 저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0: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1: Which member hypes everyone up before going on stage?
3: 저는 켄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켄신이가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모습과 그다음에 그 스마일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구나.
4: Alright, Jasmine. Then, do you have any words of encouragement for Close Your Eyes?
1: I am proud of how far you've come, and I am excited to see how you grow in the future.
0: 감사합니다, Jasmine.
2: Aww. Thank you.
5: Thank you.
1: Thank you. Thank you.
4: Jasmi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We hope you cherish this memory with Close Your Eyes forever. Please enjoy the show until the end. Bye.
0: Jasmine, 고마워요.
4: Bye-bye, Jasmine.
5: Bye.
0: And it's finally time to see Close Your Eyes stage. We heard you prepared a special performance. 오늘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6: 네, 바로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진 날이라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사랑을 시작할 때 느끼는 설렘을 세상이 뒤집혔다는 과한 표현으로 위트 있게 풀어낸 밝고 통통 튀는 매력의 곡인데요. 이 곡을 우리 클로저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0: 와우.
4: All right, then before you get ready for the stage, please say goodbye to all the fans who waited for your debut.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6: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love. We always love you.
2: Love you. This has been Close Your Eyes. Thank you.
0: Thank you.
4: Thank you. Let's watch Close Your Eyes perform All My Poetry and Upside Down. Music, start.

0: 벌써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야기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 어떤 분이실까요? 아,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느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극작가이면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아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어쩐지 뭔가 우아하고 이 기품 있는 내공이 느껴졌는데 느낌이라는 극단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95년도에 서울예대 동문들끼리 모여서 만든 극단이에요.
0: 그러면 주로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공연에 올리나요?
1: 주로 이제 단원들끼리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려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엄청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밤새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0: 이게 직업병이
1: 네,
0: 우리 북향민 부부 아까
1: 맞아요.
0: 스토리 듣고 요거를 작품으로 하면은 하면서 이런 게 막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나시는구나.
1: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주로 이웃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0: 뭔가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특별함들을 이렇게 딱 캐치해내시는군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보다는 따뜻하고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착한 작품들이 많겠네요.
1: 네, 맞아요. 제가 주로 그렇게만 쓴다고 항상 그게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0: 잘 되려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야 돼 이런 얘기 듣기로는 또 우리 대표님이 통일부와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1: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4년 동안 북향민 관련된 그런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처음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보호치료시설에서 교육연극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어떤 한 친구가 온 거예요. 아동 카드를 살펴봤더니 북향민 아이였어요. 엄마가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그 아이를 입신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와서 제대로 이제 양육이 안 된 친구였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이야기를 청소년 이야기로 만들게 됐어요.
0: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던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최근작은 그놈의 정이라고 해서 북향민 여자분이 주인공인데 남한에서 만난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여자의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교차편집으로 다 나와요. 근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북한 춤이 나와요. 어렸을 때 배웠던 북한 춤 장면.
0: 북한 춤이라는 게 뭐가 따로 있어요?
1: 약간 그 전통 춤인데 혹시
0: 지금 시킬까봐
1: 엄청나게 큰 갈등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잘 풀려가면서 춤 발표회로 대미를 맞이하는 그런 공연
0: 밝은 엔딩으로 이 이후에도 또 혹시 북향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1: 저희가 총 이제 네 작품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청소년의 이야기, 20대 넘어오자마자 정착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30대, 그다음에 중년, 50대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노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그 또 다음 작품은 우리 오늘
0: 오디션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신혼부부의 이야기도 얼마나 또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을까.
0: 아, 또 이런 인연으로 또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겠네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
1: 사실 제가 만난 북한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셔서 정착에 잘 성공한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밝고 그런 분들만 만났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북향민이 아닌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때 그분들이 이곳에 내 집처럼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0: 우리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충청권 통일플러스 센터를 둘러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단순히 정보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점이었어요. 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같은 우리 충청권 통인플러스 센터가 충청 지역의 주민들과 또 북향민 이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든든한 원스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팍팍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로 끝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내 중간에 자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12월 32일이라는 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0: 오늘 컨셉은
1: 1등 팀의 얼굴
0: 자랑해볼까?
1: 교집합 상 받음
0: 하고 싶은 말
1: 우리 팀 보고 있나? 네,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2026년 통일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집합팀의 팀장입니다. 저희는 02년생부터 06년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였다라는 이제 말에서 따와서 교집합이라는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0: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북한의 지형적인 부분부터 뭐 지질학적인 부분 그리고 뭐 체제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많은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패광산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지만 이걸 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일자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면 또 생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과 북이 모두 평등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링크는 LINK인데요. 첫 번째 L은 랭귀지예요. 교육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통일을 먼저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링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이제 랭귀지, 언어 사업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I와 N은 infrastructure이 줄임말인데요. 이게 이제 에듀테크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놀리지, 이제 그런 지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한국과 북한의 근현대 역사 인식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공동 교과서 제작 사업을 이제 마지막 이제 논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과 폴란드가 공동 역사 교과서를 제작한 사례가 있었고 또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제작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부터 이제 그 방법론까지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선에서 마주한 두 팀의 그런 정책들을 분석해 보았었는데요. 한 팀은 헌법을 개정하는 팀이었고 또 한 팀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새로운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들고 와줬었습니다. 사실 기술적 개발이라든지 경제적 개발은 그 나중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족적 통합성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진정한 통일을 이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이 너무 적합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대회장에서 열심히 피력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심사평에서도 교육의 그런 부분을 우수하게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그 필요성을 또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문제의 인식을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번 대회가 저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이유는 사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북한에게 어떤 그런 위기들이 있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가 통일 이후에 혹은 통일 전에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 거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제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As the war in the Middle East continues to fuel concerns over energy security, the world's attention is turning to renewable energy. How far have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come? This week, Humanities Beyond Borders explores the future of renewable energy.

0: 평균 기온은 7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1: 7도요?
0: 네.
1: 언제까지 7도요?
0: 아, 아마 그때까지 살아 계실 거예요.
1: 아,
0: 2100년
1: 그래요?
0: 정도. 네.
1: 아, 그러면 이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사실 1, 2도 차이 별로 체감 그렇게 나지 않잖아요. 에어컨으로 사실 1도, 2도 낮추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해수면으로 조금, 그 해수 온도에 조금, 그리고 강수에 조금, 온도에 조금, 이렇게 습도에 조금씩 바뀌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죠.
2: 요즘도 아직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과학자들이 치는 뻥이라는데 원래 지구는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원래 대멸종이 몇 번씩 있었대 하면서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IPCC 2018년 보고서가 1.5도씨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논란들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정말 지구의 변화 때문이고 어떤 부분이 인간 활동 탓인가까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약문만 보지만 사실 천 몇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거든요.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그냥 노상 녹아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소멸할 때가 있대요. 다 녹아서. 그게 1.5도면 100년에 한 번 정도 완전 소멸을 한대요. 해빙이. 그건 복원이 가능하대요. 근데 2도씨가 되면 10년에 한 번씩 완전 얼음이 완전 소멸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복원이 되게 어려워진대요. 근데 이제 4도씨가 되면 러시아나 동유럽에 눈이 안 내리고, 그리고 5도씨가 되면 극지방 빙하가 모두 녹고 내륙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한다.
0: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점은 2024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가 올랐었습니다.
1: 이미 1.55도가 올랐다고요?
0: 네, 누적되고 있는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뭐 계속해서 새롭게 보는 현상들이 다 그런 것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구리 끓이기 실험 그거 생각나요.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은 이게 자기가 삶아지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을 것 같지 않아도, 막 체감이 안 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제가 어린 시절에 교보문고 가서 또 교양도 쌓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교보문고에 가면 여기에는 아 기후변화의 중요성, 기후변화 거짓말, 이게 두 가지가
1: 같이 놓여
0: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식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1: 뭔가요?
0: 과학자들도 사실 100%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온실가스 농도도 관측하고 모델도 정교화되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IPCC라는 이 국제기구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걸 증명해냅니다. 그게 2007년이었는데요. 심지어 2007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누군지 아십니까?
1: 모릅니다.
0: 심지어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1: 어?
0: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모두가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 탄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잊혀진 분들이 있습니다.
1: 2007년에요?
0: 네, 맞습니다. IPCC가 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IPCC는 사실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 4차 평가 보고서를 쓴 저자들이 네. 받게 된 거죠. 이 4차 평가 보고서에 쓴 저자들 중에 한국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랑 같이 수상을 했을까요?
3: 미국의 부통령입니다.
0: 역시 국제정치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 분의 부통령도 놓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이 클린턴 행정부 부통령을 지내신 엘고어 부통령께서 이 정치 생활 이후에 환경운동가로 많이 전향을 하시고 불편한 진실 이러한 책을 써내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한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알리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시게 됩니다.
1: 경각심을 주신 분이죠.
0: 맞습니다.
3: 잠깐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엘고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이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화당의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자마자 아, 환경 의미 없다. 그리고 파리 위협을 타결해야겠다 그러고 석유 계속 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환경 문제는 만약에 과학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이건 우리가 인류가 벌써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와 에너지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룹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만들고 국제 제도에 있어서의 반환경적인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안타까움, 그때 느꼈던 안타까움이 또 이렇게 좀 막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또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30여 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공화당 대통령은 무조건 탈퇴했습니다.
3: 그동안 전 세계를 어찌 보면 세계 경찰로서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미국이라면 지구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적이 환경 문제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실제로 내가 얼만큼 지금 탄소를 생산하고 있고 배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감사하게도 요즘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1: 네.
0: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와, 이게 뭐예요?
0: 여러분들의 발자국처럼 이 여러분들의 식생활, 혹은 교통생활, 혹은 입는 옷 이런 모든 활동들을 탄소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이런 걸 보여주고 민간 기업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

0: 해야 된다.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그냥 일상에서 뭐 입도못 입고 먹을 걸 먹고 그냥 좀 산책 좀 하고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탄소를 과연 얼만큼 배출이나 할까요?
0: 혹시 그 일주일에 소고기 몇 번 드세요?
1: 아, 저 꽤 많이 먹어요.
0: 아, 이거 아이고.
1: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0: 아이고 아이고. 제가 딱 걸리셨습니다. 로컬 음식, 농산품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낮고요.
1: 네.
0: 그리고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소나 큰 가축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집니다.
1: 근데 어떻게 고기 안 먹고 살아요?
2: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기농 샵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이 식재료가 나한테 오기까지 얼만큼 탄소를 배출했나.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1: 네.
2: 그리고 요즘 다 챗GPT다 제미나이다 쓰시잖아요.
1: 네.
2: 근데 왜 유료로 인공지능 쓰다 보면 그림 좀 몇 개 그려줘 하고 나면은 갑자기 쿼터 차잖아요. 저온기
1: 네.
2: 많이 쓰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전력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쓴다고 가정하고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SNS 한 2시간 했다.
1: 네.
2: 그러면 160 몇 그램 배출한대요. 그러면
1: 어머나.
2: 160 몇 그램이 얼만큼이지 하면 승용차, 화석연료 쓰는 승용차로 1.4km 정도 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1: 손 안에서 네. 탄소를 생성하고 있는 거였네요.
2: 그렇죠.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끼리 이제 오락 많이 하는 박사님들 막 자꾸 지고 그러면 너가 지금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이기지도 못할 게임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1: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2: 같아요.
1: 없죠.
2: 네.
1: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2: 맞아요.
1: 뭐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2: 네.
1: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2: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입니다.
0: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양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3: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비정치적인 아젠다로서 이 에너지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원 연극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성곤입니다. 저의 전공은 아시아 연극인데 그중에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저는 한 명의 예술가 혹은 내 인생에 깊이 영향을 끼친 한 명의 사람 혹은 한 권의 책 이런 것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그건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955년도에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데요.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연극 공부를 통해서 브레히트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극 공부를 하게 됐고 연극 공부를 하면서 브리트는 뭐 실천가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이론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연극 이론 쪽이었었어요. 전문사 논문으로 1990년대 이후에 북한 연극을 연구를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1950년, 45년과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연극사 쪽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194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통된 남북의 공통된 연극사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45년, 그다음에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극사가 정리가 돼요. 전 그게 너무 좀 이상했었어요, 저는. 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역사마저도 이렇게 다시 편집이 되고 확증편향적으로 이렇게 연극사가 서술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계기가 된게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의기투합해서 1950년대에 발표된 희곡들을 다 끌어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출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반듯하게 뭐 실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50년대 희곡들을 다 끌어 모았더니 한요 정도 분량이 됐었습니다. 요 정도 분량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950년대 희곡들을 다 읽었어요. 읽고 이데올로기와 전쟁이 희곡 혹은 그 당시의 연극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희곡에는 전쟁의 어떤 내면화 양상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연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 일본도 전쟁, 패망을 했죠. 패전을 했었죠. 패전의 경험이 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에 또그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 연극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거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2002년도에 일본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연극에 관한 정보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그때. 그래서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고 관심도 생기고 이거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가지고서 내가 꼭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가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 비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소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지면에 발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뭐그뭐그 청객자나 관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발신을 하는 형태의 비평을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비평의 한 분야이고요. 일단은 비평가가 공연을 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어떤 비평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비평을 쓰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논문을 쓰든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총평이나 다른 공연에 대해서 작품을 쓴 내가 보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연극은 희곡이 아니기 때문에, 희곡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연들을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평은 논문 혹은 이론하고
다른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에는 반드시 어떤 아젠다, 뭐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어.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뭐 자그마한 결론 혹은 자그마한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감을 주는 혹은 직관을 주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쓰지 못하더라도 언젠간 써야지 혹은 당장 쓸 기회가 있다면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이자 소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고 소통의 기술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연극은 활자화된 문자로 소통하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평은 문자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대와 비평적 글쓰기는 장르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문자로 기록을 하면서 그 문자를 통해서 관객 혹은 창작자와 대화를 한다? 그거 매우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평문을 쓰다 보면 자꾸 설득의 논리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대화도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목적도 있지만 내 생각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또 있잖아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나름의 어떤 전략도 필요한 것이고 그 가장 큰 전략의 기술이 바로 설득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비평문을 쓸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평론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록의 의미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이라는 건 무대 위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말 그대로 형성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희곡이 연극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텍스트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텍스트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보존하는 장치들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아졌잖아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내 기억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글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억보다는 내가 공연을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섰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비평문에 쓰거나 다시 되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평론가들에 따라서 자기 글쓰기가 다 다양하고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연을 관객하는 저 자신에게 크게 감흥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내가 봤던 뭐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예요. 올해 뭐 작년 말 올해 자그마한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막 변화와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평생의 과제로 삼아서 계속 그 연구를 해야 될 주제 같아요. 그 시작 단계에 있지만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던 대부분의 그 제일 코리안들이 극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사카 간사이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특히 제일 코리안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간사이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극단이 세 개의 극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극단 다로름, 극단 메이,
다음 극단 돌이라고 이시 돌이라고 하는 극단 있습니다. 그 중에 극단 메이는 재작년에 이제 해산을 했고요. 두 단체가 여전히 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간혹 한국 공연도 오고 있고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제가 만났던 연극인들이 주로 극단을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연극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극단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분들이 도쿄가 아니라 간사이 지역,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인가? 혹은 이분들은 극단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디프리를 통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극단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 원동력은 늘 제 능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편견들이 강한 사회 속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이론과 출신의 연극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다 해보자 라는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실기와 이론을 굳이 분리해서 보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 학교는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것이고 원래 실기와 이론, 예술 이론이나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s Jeong Hee-seok researcher.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where warm spring wind lands first. Jeju-do, the island of wind.
1: 물질 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고 물질 안에는 당근, 유채, 족바, 할머니 노는 날 하늘도 없어.
0: Today's house is made with the nature of Jeju.
2: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0: The house built for a grandmother who had never had a day off in her life, having devoted all her time to supporting her children. This is the home of Ms. Moon Song-in, the best female diver of Eastern Jeju, with beautifully preserved nature. Who are the directors who will be visiting her house across the sea? Public Urban Construction Director Ji Jung-woo.
3: 건축은 다음 세대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Storyteller Construction Director Seo Min-woo.
4: 사람들의 삶을 늘 궁금해하면서 그걸 담아내는 것이 건축입니다.
0: A three-hour distance lies between Dokdonghang Port in Kohung and Jeju. The seaway across the cool winter breeze is filled with excitement.
5: 제주도에서 땅의 모습이 육지에 있는 다른 도시하고는 많이 달라요. 길하고 또 각 대지의 관계들이 거의 직선이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그런 것 같아요.
0: Hangwon-ri in the east of Jeju has various volcanic geological features and is a village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buffer zone.
6: 대지가 되게 나뭇잎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건물 채우는데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건축가가.
5: 예. 이게 어느 한쪽이 좀 주도적인 그 대지의 경계 라인이 있으면 그쪽을 기준 삼아서 각도를 맞추든지 할 텐데 거리하고도 뭔가 맞추기가 좀 애매하고 어느 한쪽에 그 대지 경계하고도 맞추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을 안 치셨던 것 같아요.
6: 네.
0: They must be curious about what kind of house is here on windy Jeju.
6: 환경하고 건축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죠. 그거는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응을 하거나 때로는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환경을 개선을 시키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The salty smell of the waves give way to Jeju-do Island. This place is known as a windmill village selling wind, an area where dives of the female divers can be seen throughout the year. Kuja, Jeju-do Island, where there's Hongsan Ilchulbong Peak, greets us amidst yellow waves.
7: 여기 나무가 세장찮게 멋있네요.
6: 진짜 마을을 지키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7: 네.
6: 그러고 보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자연을 많이 못 느끼는 거에 비해선
0: Doesn't the stone wall trail look affectionate?
8: 요 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6: 이게 확실히 눈에 띄긴 하네요. 이 이쪽 면에서 보니
8: 여기가 다른 집들하고는 다르게 뭔가 벽돌 타일이죠. 벽돌 타일로 한쪽엔 회색, 한쪽에는 붉은색 이렇게 나.

0: 떨어져 있는 게 네. 뭔가 기능적인 좀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보여요.
1: 그 전통이고 제주도의 마을인데 네. 되게 모던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아,
3: 안녕하세요.
1: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이 집에 살고 계신 네. 예, 주인분들이시죠.
3: 네. 네.
1: 반갑습니다.
3: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1: 글쎄요. 네. 제주도 날씨를 아주 톡톡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들어오니까 중경이.
4: Penguin House with a simple yet modern feel made by an architecture program director, grandson, and his wife. While the wind goes through, the northwest wind was blocked through a U-shaped design so that the sea can be viewed through the window.
5: 이 뒤에 보이는 이 집이 밖거리라고.
0: 네.
5: 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양거리.
0: 네.
5: 그리고 이제 맞은편이 창고.
0: 네.
5: 이쪽이 주방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1: 네.
4: Spaces were laid out for the Jeju-do Island native grandparents to live here comfortably. The small garden in the yard embraces Jeju nature so much that the house doesn't fall easily against the strong wind.
0: 여기가 이렇게 정원을 직접 손수 또 이렇게 꾸미신 거죠?
3: 여기는 제주 곶자왈처럼 조금 둔덕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에는 화산송이들이 사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산송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남은 진짜 제주도 화산송이를 구해서 네. 구해주셔서 깔았어요.
1: 네.
4: By keeping intact the exquisite scenery of Jeju, another Jeju-do island lies here.
1: 그 들어와서 보니까 이 중정에서 보이는 이제 각 면의 창문들이 이렇게 또 높낮이 차이가 어쩌면 일정하지 않은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공간은 넓고 그다음에 뭐 드나드는 게 목적인 공간은 또 바닥까지 이렇게 유리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면은 유리창이 작고
0: 네. 예,
1: 이러니까 들어왔을 때 되게 그냥 일반 주택처럼 지루하지가 않고 예, 되게 다양한 그런 표현이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4: Penguin House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volcanic landforms and to view Jeju Island's gift of nature. Would you like to know who lives here?
5: 그 뒤에 보이는 이 밖거리는 네. 저희 일대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고요.
1: 할아버지가 일대?
5: 네.
1: 네.
5: 그 안거리는 저희,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1: 부모님 일대.
5: 그리고 저희 아이들 4대까지.
1: 3대, 4대까지
5: 네. 살고.
1: 와, 4대가 다 이 집에서 머무시는 공간인가요?
5: 네, 네 맞아요.
1: 아, 네.
6: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저희 집 사람이고 둘 딸이고 제 어머니, 아버지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This is a house of four generations. Let's begin exploring the house.
0: 네.
1: 네. 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3: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4대가 모여 노는 거실이에요.
4: A living room filled with comfort.
3: 그리고 여기가 저희 가족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부엌이에요.
4: A neat and clean kitchen.
3: 여기서는 중정 마당이 보여서 진짜 시원하고요.
4: A yard and garden fully embracing Jeju.
3: 이제 여기가 저희 부모님이 지내시는 1층 안방입니다.
4: A simple and nicely presented space for the parents.
3: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나옵니다.
4: What lies at the end of the stairs to the second floor?
3: 여기가 바로 저희 네 가족이 지내는 저희만의 2층 안방입니다.
4: A cozy space for the building owning couple and their children.
3: 이제 바다가 보이는 욕실을 지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나와요.
4: The blue ocean of Jeju can be seen from here.
3: 그리고 여기가 저희 아이들이 항상 뛰노는 2층 거실이고요. 여기는 손님들을 위한 한식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한라산이 보이는 2층 마당입니다.
4: The second floor terrace is the pride of Haengwon House, from where Hallasan Mountain can be viewed on sunny days. Since this is a good site all around, we want to know why the constructor couple built the house.
3: 몇 년 전부터 집을 짓자 말자 가족들끼리 얘기가 오갔었는데 사실 집 짓는 게 큰 돈이 드는 일이라 쉽게 마음을 못 먹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다 가고 싶다 그 말씀을 하셔서 가족들이 갑자기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돈을 모았고 그래서 집을 짓기로 한 거는 아버님의 결단이 컸었고요.
2: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사실 이제 저도 부담이 됐었었고 과연 이게 우리 돈을 이제 같이 보태서 짓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있고 저희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있고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총 4대가 같이 쓸 수 있는 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 The collective wish of the family to see the grandparents live a comfortable life was realized in Haengwon House.
3: 건축가분이 처음에 가족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설문지를 모아서 봤을 때 가족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설문지에서도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많이 드러났었고 어머님은 또 반대로 손녀들한테 건강한 집이 나왔으면 좋겠다. 남편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랑 안전을 되게 많이 생각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의 아름다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4: That must be why the family's attentive care is imbued throughout the house.
3: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1: 드디어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0: 와.
4: The living room with the natural light of Jeju shining through the windows has a minimum array of furniture.
0: 여기서 이제 많이 모이실 때는 가족분들이 얼마큼까지도 많이 모이세요?
3: 저희 그 여기 밖거리 사시는 왕할아버지, 왕할머니랑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형제 남매분들 하고 그 밑에 저희 뭐 사촌들 뭐 저희 아이들 해서 많이 모일 때는 한 열댓 명도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네.
1: 그 정도 인원수가 모이기에 아주 충분할 것 같은데 네. 또 그렇게 되면 여기가 꽉 차서 또 사람이 찬 그런 집의 맛이 있을 것 같고.
3: 네.
4: The living room where the extended family gathers was built with eco-friendly materials to benefit their health.
1: 마당을 내다보는 커다란 창이 있어서 그 소파에 앉아서 바깥에 구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좀 특이했던 게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3: 이제 아이들이 여기 걸터 앉아서 좀 놀기를 저희도 바랬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여기에 뭔가 디딤목 같은 걸 두어서 마당으로 바로 나가게 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직 실천을 못했고요.
1: 네. 그 한옥이 가진 그런 특징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팔을 이렇게 슬쩍 올려서 기댈 만한 그런 높이 차이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이 집이 전통 가옥은 아닌데 그런 데서 이제 한옥의 어떤 느낌이 디자인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지금 들어올 때 뒤에 보니까 이게 삼베인가요?
3: 네, 네. 삼베입니다.
1: 오, 삼베도 인테리어의 소재로 보통은 한지 붙이는데
3: 네. 네. 원래는 장식적인 창문, 나무 창문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거를 조금 재활용해서 이 중문이랑 위에 있는 한식문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왕할아버지께서 걸리적거린다고 이제 철거해놓은 거를 없애버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한식문 하시는 장인분께서 오셔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한지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자재를 좀 부족하게 가져오셔서 응용해서 그냥 1층은 삼베고 2층은 한지문이 됐어요. 오.
0: 근데 그런 이제 집 자체는 모던하지만 이런 한식의 요소가 조금 있어서 집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4: True to the characteristics of Jeju-do Island, the exterior is strong yet simple. And the interior design was done after much thought was given to the grafting of tradition and modernity.
1: 사실은 가구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가구가 배치가 돼 있어서 어떤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집주인의 취향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3: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는 모든 자재를 정말 소중히 골랐거든요. 좋은 자재로.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예산이 모자라고 네. 그래서 좀 가성비 좋은 것들로 많이 네. 골라서 넣었어요.
0: 네. 네. 그런 걸 이렇게 가구를 맨 마지막에 이제 선택해서 넣을 때도 혹시 이 집을 설계해 주신 건축가분하고도 이렇게 뭔가 의견을 교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3: 네, 제가 헷갈릴 때마다 되게 많이 여쭤봤었고 나중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이케아를 정말 많이 갔는데 저희가 집을 이렇게 멋지게 조금 한식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지었는데 이케아를 놔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옥과 이케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용기 내서 사서 많이 넣고 그랬어요. 네.
4: The basic frame was built with high-end material that could withstand the sea wind. Interior items were chosen from reasonable options to reduce the cost of construction. Since nothing from the foundation stones to the door handles could be neglected during construction, much thought and care were needed.
3: 저희는 특히 이제 시공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 이제 국면에 접어들었었어요. 그때부터 무섭게 자재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돈이 드는 일이 이제 늘어나니까 슬슬 이제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슬슬 저한테 압박을 넣기 시작하고 이제는 좀 타협을 하는 게 어떠냐.
4: However, the biggest reason for Ms. Tahi to compromise with reality was her grandmother-in-law and grandfather-in-law.
7: 다가요.
4: She wanted to fulfill the dream of her grandmother-in-law, which was a warm single room to lie in and warm water.
7: 옛날엔 책이 지름 호야. 등불 싸는 것과 호야. 네 호야 알아지느냐? 모르지. 몰라, 몰라. 우린 호야에 불 싸거네. 밥 해 먹어나, 세계. 나무해장 떼고.
4: Next to the main building with the grandchildren, the elderly couple's warm separate house reflects the mood of many years of simplicity and frugality. How does it feel to fulfill your lifelong dream of living in a new house?
7: 전기장판 들어와 뜨뜻하게 눕고 이제 전기 싸그네 이제 바티강 와도 그냥 뜨뜻한 물에 목욕하고 다 좋아.
4: Since he had handled soil every day, Jeju rain or shine, a warehouse for farm tools and a tractor was mandatory.
8: 농촌에서는 창고는 필수입니다. 필수. 창고 갖고서는 농촌 생활이 안 돼요, 지금. 잘 자란 집기라든지 장부들을 놓을 보관할 자리가 없으면은 농사 못 지어요.
9: 근데 크게 지으셨네요.
8: 예. 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피가 넓어야 경운기도 들어오고 공간은 또 다른 잡 물건들도 이렇게 갖다 쟁이고 이래서 조금 넓어야 돼요.
4: Although he will be 90 years old soon, he still goes out to the field in search of work. Although it is a barren island with many works and fierce wind, Jeju-do Island is the first place where flowers bloom and spring arrives. Many years were spent in the arms of Jeju.
7: 해녀질 하고 잎하고 마늘 심고 유채 갈고 할머니 노는 날 하늘도 없어.
4: Jeju was called the island of female divers. Ms. Moon Song-in, the grandmother-in-law, was the oldest female diver in Kujaup up until not too long ago.
7: 나 12살에 물길 배워. 걔는 88거장에서 걔는 태임이야.
10: 70년을 넘게 하셨네.
7: 아, 경해 쪽에. 몰래 빠짐 새이 물에 빠다 희영한 거 물에. 그딘 가면 해섬도 많고 문어도 많고 이 소란 돌에 붙두고.
4: The past 80 years were spent diving in the rough sea, and the hardship left her weary.
7: 그 서방이랑 싸울 시간도 없어. 일 허전하니까 바빠가지고. 이 집이 막 가난했어. 근데 나가와 좀 이루었지. 갓두 장애강 썰 바다다 밥 해먹고 뭐 그렇게 어렵게 산 집이라.
4: The past years were endured by waging battles against the Jeju Sea.
10: 할머니도 도망가지
7: 도망가고 싶어도 그 아기들 아까워서 못 갔대냐나. 아기가 칠남인데 우리 아들들 막 멋지다.
4: Ms. Moon Song-in was happy thanks to her love for her seven children and the sea. Since she held her breath 10,000s of times and dived for as long as the sea allowed, she could protect her family to this day. While she can't go diving any longer, the well-thumbed tools she used for many years retain the memories of that time. Look here, my friend. You may hang up your diving uniform and spend the rest of your life in this warm house.

파도를 만지는 남자. 보려는 몸짓, 보는 몸짓. 그런 게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어요. 나는 응시라는 걸 몰라요. 또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요? 나는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보이나요? 창문은 멀리 있어요. 창문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창문은 내 방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나도 멀리 있나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나요?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 또한 지나고 나서야 느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보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잘 보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것 좀 봐.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보는 시늉을 해요. 나는 보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봐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파도가 떠오르네요. 파도가 떠올라요. 나는 바다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나는 바다를 보려 바다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다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예요. 파도는 부서지고 끓고 부풀어 오르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솟구치고 가라앉고 물방울을 튕기고 파도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하얀색을 알아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하얀색은 솜털, 공책, 토끼.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내 왼쪽 눈동자가 아직 확대경 너머의 글자를 볼 수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종일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게 가장 두렵던 시기였지만 불쑥 멀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 3호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갔다 되돌아왔어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대학생이던 형이 내게 하얀색 토끼를 선물했어요.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 상추를 줬어요. 나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색종이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만지지 못했어요. 하얀색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걸 만지는 게 겁났어요. 나는 다른 하얀색은 만졌어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들길 기다리는데 하얀색이 깡충깡충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또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수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수요일의 연두색은 월요일의 연두색보다 연두색이었어요. 화요일의 연두색보다도 연두색이었어요. 나는 토요일에 하얀색을 산책시켜주려고 했어요. 목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가 잠깐 들려오다 말았어요. 먹다만 연두색이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연두색은 시들어 갈색이 돼갔어요. 밤이 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내가 잠들도록 하얀색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에 연두색이 갈색이 돼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갈색 옆에 연두색을 놓아두려는 내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얀색이 죽었구나. 나는 그제야 하얀색을 만졌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양재천 뚝 옆에 구덩이를 파고 하얀색을 묻어줬어요. 꽃삽이 들린 내 손에 갈색 흙이 묻어 있었어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왜 하얀색이 없을까요? 그 집에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 집 하얀색은 새장 속에 있고 다리가 하나예요. 나는 하얀색을 잊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죽어요.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집단보다는 위안부였던 노파가 제게 어느 날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위안부 출신이었던, 그런데 살아 돌아온,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서 그 노인이 된, 노파가 된 그 한 분에 대해서 네,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한 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었는데,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한 명을 펴내고 얼마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머니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활동가분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에, 그 위안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 분들로부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희보다 더 일찍 관심을 가졌고, 또 그분들의 증언을 어쨌든 기록을 해두셔서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께 도리어 제가 감사하다.

0: 그 피해 사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또 다른 또 피해를 그분들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회복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뭐 인권에 다시 또 상처를 주는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쓸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어서 위안소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네, 그 사실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제 거짓이라고 독자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경험들이고 또 그 고통,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증언들을 적극적으로 소설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네. 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요. 다 가깝게 느껴져요. 남성도.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화자일 때 더 여성이 화자일 때보다 몰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도를 만지는 남자의 그 화자도 남성이죠. 남성인데 그런데 또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조금씩 다 저를 닮아 있는데 근데 더 많이 닮아 있는 어떤 한 인물을 뽑으라면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딱 저다. 이 인물은 또 그런 인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냥 독자의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서 제가 읽고 싶은 소설 그래서 읽게 되는 소설 그리고 또 좋아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소설 저의 무지를 일깨워 주거든요. 근데 그 무지라 함은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 제가 더 돼야 되겠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제가 좀 더 세계의 평화 아니면 가정의 평화 또 친구들과 지낼 때 또 좀 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올 때 쓰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흥미를 느껴서 제가 쓰고 싶어서 쓴 이야기를 어떤 독자분이 읽고 공감해주고 그런 일은 사실 굉장히 귀한 고마운 일인데 언어가 다른 더 보편적인 어떤 공감을 어쨌든 그 소설이 불러일으킨다는 거니까 작가로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 한국 소설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 분들, 해외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 읽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네, 이미 많은 사랑을, 많은 작가분들이 받고 계시고, 또 읽히고 있고, 네, 그래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입니다. 시도 쓰고요, 산문도 쓰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요. 또 울기도 많이 울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많은 영향들이 있어서 제가 시를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으나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가면 어려서부터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너의 말을 못해 사람이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다소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말은 못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어떤 현상도 있는 것이고 보고 싶다 슬프다 이 말을 할 때 제가 발화를 하는 겁니다. 시집에 제목이 되기도 했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이때의 당신도 약을 지어 먹다, 밥을 지어 먹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존재가, 좋은 존재가 주변 사람들 혹은 나에게까지 약처럼 밥처럼 한 철을 살게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지어진 제목입니다. 올해는 삼재였다. 밥을 먹을 때마다 혀를 깨물었다. 나는 학생도 그만하고 어려지는 애인을 만나 잔디밭에서 신을 벗고 놀았다. 두 다리를 뻗어 발과 발을 맞대본 사이는 서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어린 애인에게 들었다. 나는 빈 가위질을 하면 운이 안 좋다 하거나 새 가구를 들여놓을 때도 뒤편에 왕자를 적어놓아야 한다는 것들을 말해주었다. 클로버를 찾는 애인의 작은 손이 바빠지고 있었다. 나는 애인의 손바닥, 애정선 어딘가 걸쳐있는 희끄무레한 잠금처럼 누워 아직 뜨지 않은 7월 하늘의 점성술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있었다.

첫 번째 시집이 잘 돼서 첫 번째 시집처럼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첫 번째 시집을 쓴 사람이 저이고 두 번째 시집을 쓸 사람도 저인데 제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풍경들과 이 세목들이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작품은 달라져야 하고 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인위적인 것을 좀 배제하자. 일부러 변화를 주는 것도 배제하고 또 약간 의식하고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배제하고 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우리가 우유나 물을 쏟으면 조금 쏟으면 금방 닦아내죠. 근데 확 쏟으면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디까지 가나 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신은 마치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잊힘 없이 잊혀지지 않게 노력하면서 진하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라디오는 너무 어려운 말을 하거나 현학적인 말을 하거나 또 너무 길거나 그러면 귀로 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물로 쓰는 글처럼 잠깐 물로 썼을 때 보여졌다가 마르면 사라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보니까 종이가 울어 있는 거죠. 물자국이 남아 있는 거. 내가 6개월 전에 어떤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한 문장인데 좋다 생각했다가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는 거. 이런 대본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같은 곳에 그 문학 강연을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경상북도의 한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그곳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 중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한국 작가의 책을 읽혀주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셔서 화들짝 놀랐어요. 전 이 번역이 바다 건너서 저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서점에서 책을 사서

한국 작가의 책을 읽어볼까? 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과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읽을 책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달라졌죠. 그리고 좀 덜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지역들을 써넣는 경우가 많은데 먼 곳에 있는 독자들한테는 그것이 미안해서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할 테니까 이 지역을 좀 은유화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번역서상에는. 그런데 한국 안에서 제 번역서들을 읽는 분들을 생각하면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특정한 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주로 3살, 4살 어린이들이 안녕을 힘들어하거든요. 친구 처음 만나서 쭈삣쭈삣하면 안녕도 힘들어하고 또 어떤 안녕을 힘들어하냐면 아빠가 출장 가는데 혹은 할머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안녕 못해요. 왕 울고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안녕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헤어질 때 안녕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안녕을 잘해야 세 번째 다시 만나는 안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이 한 번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독을 권합니다. 다음 작품 계획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그 제가 게으른 사람이었던 걸 매일매일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가마다 글 쓰는 속도도 다르고 무엇을 내보내는 속도도 다르니까. 그리고 좀 멀리 목표를 내어다보면 그냥 계속 좋은 시를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시라는 것도 좀 추상적이지만 적어도 좋은 시를 쓰려면 좋지 않은 삶을 살지는 못하거든요. 꼭 내가 쓰는 시와 내가 사는 삶이 일치하진 않겠으나 정반대를 쓰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이쪽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시를 쓴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살 텐데 그것이 저의 먼 목적입니다.